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리고 또 건강할 때 마치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힘들면 내가 버티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바람이 불고 때로는 붙잡았던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정말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있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 절망의 그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살린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나인성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방금 놀라운 기적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기쁨과 감격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저 나인성 쪽에서 전혀 다른 한 무리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래 행렬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참 절묘한 장면을 오늘 보고 있어요. 한쪽에는 생명의 그 기쁨으로 기쁨을 경험한 무리들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정말 죽음의 슬픔을 안고 장례 행렬이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의 행렬 그리고 여기 슬픔의 그 행렬이 나인성 성문 앞에 마주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이라는 뜻은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그 기쁨의 이름을 가진 그 성에서 오늘 한 여인은 가장 큰 슬픔을 안고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과부예요. 이미 남편이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믿고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단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소망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은 절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이 장래 행렬을 품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은 이미 내 마음이 너무 지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은 하지만은 하나님 속으로는 나는 너무 힘듭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밤마다 어찌 보면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낮에는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고 집에 조용하고 식탁 앞에 밥을 먹는데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무거운지. 여러분 사람들 앞에 씩씩하게 보여도 있죠. 혼자 남겨져 있는 그 시간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슬픔이 몰려와요. 외로움이 막 몰려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에 주께서 주라는 말이 있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인데요. 누가는 예수님을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 말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통치자, 지배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썼냐 하면은요, 황제에게 쓰는 말이 주였어요, 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한 스승,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지나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을 보셨고 오늘 그 무너진 마음을 아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음을 여러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망의 그 자리에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남 모르게 흐르는 여러 가지 참 눈물, 아픔들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고 그 앞에 보면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여긴다 이 말은요 그냥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가슴 아픈, 마음 아픈 그 표현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여인도 고통스럽지만 오늘 주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괴롭고 고통받을 때 우리 주님은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울 때 우리 주님도 같이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절망의 자리에,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슬픔, 아픔, 고통 아시고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절망의 끝자리에 서 있는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그 여인의 아들 여기는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그 관에 손을 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말씀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이 있는 관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이 부정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요 큰 은혜가 돼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정말 내 인생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어려움 만나면 죄 많고 연약한 나를 주님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알잖아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인생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얘기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시는 오늘 주님. 절망의 그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오늘 주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주간에 어떠한 상황 만났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월드컵으로 굉장히 열광하는데 올해 여러분 이게 축구 경기를 보면은 새롭게 도입한 하나의 뭐 규칙이라 그럴까요? 생긴 게 뭐냐 하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그 규칙을 하나 도입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전반전 그냥 열심히 뛰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 하잖아요. 근데 그 전반전에 한 20분 정도 되었을 때에 심판이 수분을 섭취하는 시간을 1분에서 3분 사이에 재량껏 줄 수 있어요. 이제 다음에 멕시코 경기할 때 한번 보세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요. 잠시 물을 먹는 시간을 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있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시간. 그래야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사업이 힘들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혹시 낙심하거나 절망한 게 없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광야에 인생을 살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시간, 그때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아이고 막 재수 없다, 막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아이고 잘 버티면 그냥 이겨내겠지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나와 보십시오. 골방을 찾으시고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어려움 만나면 그 예배는요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더 간절함이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망, 낙심, 어려움 그 바로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딱 서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도가 사업에 실패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빚 독촉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더 이상 정말 두려워서 만나지를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분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 잘 되고 일이 잘 될 때는 예배를 내가 뒷전으로 내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깊이 진하게 만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물론 고난 좋은 거 아니에요. 실패 좋은 것 아닙니다. 눈물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절망이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그 놀라운 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은 모세가 40에 살인자가 됩니다. 저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숨게 됩니다. 그의 꿈과 비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여러분 능력 있는 어찌 보면은 모든 능력을 배운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바람 속으로 다 날려버릴 듯한 그러한 상황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80이라 그러면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때에, 뭔지 끝난 것 같은 그런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여기에 인도해내라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요 80세에 될 때까지 기다리실까? 왜 80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모세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했던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다고 생각할 때보다도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이러한 상황에 오늘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딱 멈추시고 청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형편은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오늘 이 청년이 그 음성이 임하자 오늘 이 청년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은 청년에게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온 우주 만물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겼단 말이죠.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에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큐티 묵상할 때에 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바로 내 심령에 들어올 때에 죽었던 내 믿음이 살아나고 또 때로는 식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늘 마음을 늘 닫아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인데 그 한 구절 말씀에 깨어졌어요. 그 한 구절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 못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가져오라고 말하니. 그렇다고 여러분 상황이 하루아침에 막 바뀌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늘 절망만 상황만 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난 이 청년에게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여러분 아마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죽음의 행렬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오늘 여러분 절망도 생명으로 바뀌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요 크게 놀랐는데 그냥 단순히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좋아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오늘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셨어요. 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죽음의 행렬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고 먼저 불쌍히 이셨고 먼저 가까이 오셨고 먼저 죽음의 행렬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뭐 발걸음을 걸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은 내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제가 이런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인데 그 건물 1층에는 화가가 운영하는 화실이 있어요. 그리고 3층에는 새로운 어떤 여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자, 1층에 화실에 있는 이 화가가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3층에 사는 여인이 한 아기를 업고는 늘 계단을 이제 오르내리락 합니다. 근데 이상한 모습이 보여요. 아니, 그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두 눈은 다 뜨고 멀쩡한데 한 눈을 감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조심스럽게, 그냥 한 눈을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래서 화가가 생각한 거예요. 아, 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비가 내렸는데 이 3층에 사는 여인이 아기를 업고 자연스럽게 비가 오니까 그 화실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업고 들어왔는데 이 화가가 보니 뜻밖의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한쪽 눈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이 3층에 사는 여인이 화가에게 찾아와서 아기 사진을 하나 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기를 그려달라고.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아기의 아픈 눈을 정상적인 눈처럼 그렇게 그려줄 수 있겠냐고. 아이, 물론이지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이 화가가 이 한쪽 눈을 잃어버린 이 아기를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정상적인 눈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화가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0: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 아기가 예쁜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크면은 제 눈을 이식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세상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한쪽 눈으로 걷고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화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 한 눈을 줘도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눈 하나만 내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죄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오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영원히 멸망 가운데에 죽어갈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에 여러분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내 의지로 안 되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 붙잡은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이선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그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끝났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 주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결코 절망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약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더 크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우리는 지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요. 오늘 주일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기를 바래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는 항상 기뻐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4827번 청취자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교회 학교에서 암송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처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며 지내고 싶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와, 4827번 친구도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암송했나 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께 무엇이든 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리 4827번 친구가 어디서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고 싶다고 한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또한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도 예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4827번 친구,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전국주일학교연합회 고신측의 기뻐 기뻐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암송하기로 한 말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말해볼까요?

둘, 셋! 마태복음 28장 20절! 와, 잘했어요. 친구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행복한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

0: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꼭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킬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성구 잘 들어보세요.
1: 로마서 10장 10절.

0: 10절
1: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2: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네요. 그런데 친구들, 말씀의 주소를 잘 들어보았나요?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오른손 왼손을 쫙 펴고 10점 만점에 10점. 와,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기록된 10점 만점에 10점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믿어야 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벌을 다 받으셨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고 아빠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시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천국에 가는 방법, 10점 만점의 10점 말씀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를 부르며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 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0: 로마서 10장 10절.

0: 입으로 시인하여
1: 입으로 시인하여
0: 구원의 이르느니라
1: 구원의 이르느니라
0: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0: 느니라.
1: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와줄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 믿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2: 로마서 10장 10절.

3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0: 홍콩에서 시드니로, 그리고 시드니에서 오클랜드로 갔다가 다시 시드니로, 또 그곳에서 케이프타운, 테라비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스테르담으로 말이지요.
1: 여러분, 이 많은 도시에 가려고 하는 이 나이 많은 부인은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코리예요. 우리의 코리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코리의 이야기를 듣던 대만 여행사 여직원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며 정중하게 물었어요. 선생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그러자 코리가 대답했어요.
0: 저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예요.
1: 잠깐만요, 부인. 어디라고 하셨는지 적어주실 수 있나요?
2: 그러자 코리는 천천히 한자 한자 적어내려갔어요.
0: 하늘나라. 저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 표를 구해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1: 하늘나라에 가는 표라고요?
2: 그 직원은 매우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러자 코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설명해 주었어요.
0: 2000년쯤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하늘나라에 가도록 대가를 다 치렀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갈 비용을 모두 치르셨답니다.
1: 그때 막 사무실에 들어온 한 중국인 사무원이 말했어요.
3: 그 부인 말씀이 옳아요.
2: 그러자 코리는 그 남자를 향해 몸을 돌이키며 물어보았어요.
0: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가지고 있나요?
2: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3: 네, 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중국에 살았을 때 저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2: 코리는 그 남자에게 미소를 지어준 후에 여직원에게 다시 말했어요.
0: 자,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도 하늘나라에 가는 표를 준비해 놓는 게 좋겠군요. 만약 당신이 항공권 없이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당신이 적절한 표가 없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여기 남자분이 당신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있답니다.
2: 코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1: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2: 그곳에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함께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고 말씀드리세요.
1: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코리가 어떻게 지금 대만에 있는 곳일까요? 어떻게 그 많은 도시를 여행할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2: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하이디온의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엔젤스 합창단의 구원 열차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제1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이 마음껏 일하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 보시면서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 두려워하자. 그럽니다. 두려워하자고요.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조심하자. 이 두려운 마음으로 아주 많이 매우 조심해야겠다. 조심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뭘 조심해야 합니까? 뭘 두려워해야 한다 합니까? 보십시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게 될까 봐. 우리 뭐 하자고요? 우리 두려워하자, 조심하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조심하라, 조심하라 거듭 강조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뭘 조심해라고요? 계속 뭐라 그럽니까?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유념해야 된다. 그렇다면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민입니다. 뭐가 고민이겠습니까? 아니, 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단 말일까? 그게 고민입니다.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우리 중에,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 중에 혹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두렵다. 우리 두려워하자. 조심하자. 그렇게 말할 때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보내, 이 말씀을 보내 읽게 했던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모여 함께 주를 예배하는 무리들 중에서 혹 하나님 그 영원한 안식에, 그 영원한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생길 수 있다. 만약 그런 의미면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는 상황은 예사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떨어질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 중에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될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혹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버린 저 성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어도,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엄격하게 말해서 구원은 우리 신분의 회복입니다. 뭐의 회복이라고요? 신분의 회복이에요. 어떤 신분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는 누가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못 삽니다. 세상 나라가, 세상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의 신분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살아갈 그 신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우리는 그 신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그 신분 가지고 영원토록, 영원무궁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 신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다시 그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그 신분을 그 흠과 티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잃어버리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회복한 사람은 다시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영생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어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떠나는 저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혹시 그들을 붙든 예수님의 손의 힘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이 악력이 좀 딸리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문제는 예수님이나 아니면 그의 복음에, 그 복음의 말씀에 어떤 결함이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일까요? 그들의 편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신분의 회복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주 예수, 그가 그리스도시라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엇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저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회복되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을 믿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아마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성경을 읽는 중에도 흔히 흘려 지나갔을 터이고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아마 가볍게 흘려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절의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들, 저 떨어져 나가버리는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복음이 전하는 말씀을 다 들었지만 어떻다 그래요? 그 말씀이 저들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효력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들은 말씀을 자신의 믿음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 복음이 저들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게 여기서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앞에 3장에서 거듭해서 말씀했던 그게 뭐? 그게 이겁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전하는 바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튕겨나가버리는 그런 마음.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3장,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그의 믿음과 당연히 결부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를 스스로 외면해버리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말씀에 더욱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가버리는 겁니다. 언제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밀려올 때요. 믿음이 없이 저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환난의 시절을, 이 핍박의 시절을, 이 고난의 시절을 견디면서 함께 살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도무지 견디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그래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떠내려가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이 위기의 시절에, 이 환난의 때에 늘 조심하면서 특별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그래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 함께 힘쓰자. 함께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저 영원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참여하도록. 영어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고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어야 된다. 이 말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최선을 다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시는 말씀에 내 모든 삶을 다 맡겨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예요? 말씀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1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함으로 멸망하고 말았던 사람들의 본보기를 우리 따르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힘써 애써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권면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조심하자. 혹 우리 중에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 저 불순종함으로 멸망하고 말았던 사람들의 본보기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며 저 떨어져 나가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거듭해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불순종함으로 멸망하고 말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들은 바 주의 말씀을 그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문제는 오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에 온 마음을, 온 영적인 신경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주를 향한 그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삶이 그 주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손과 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신앙이 내 모든 삶을 움직여서 그 삶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뭐 합니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마음껏 역사하도록 다 그 말씀에게 내 마음을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뭐가 됩니까? 말씀이 살아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겁니다.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결국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이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합니까? 제물과 함께 합니다. 그 제물은 누구 앞에 갑니까?

제사장 앞에 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 목을 꺾고 칼로 찌르고 쪼개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같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그 말씀 앞에 그 속에 우리 속에 자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이상하게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양날의 날선 검 같은 아주 예리한 것이니 이 말씀, 이 성경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마음껏 찌르고 쪼개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데 사용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양날의 날선 아주 예리한 검과 같다. 찌르고 쪼개고 다 드러내버린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 자체가, 주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파고듭니다. 어디를 파고들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믿는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파고들어갑니다.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파고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마귀의, 사탄 마귀의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 빛 대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다 몰려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둠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해서 내가 스스로를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파고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나니까 보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그 죄악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그 처참한 모습을, 그 비참한 모습을, 그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쪼개어서 드러내버리니까 다 보여요. 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모습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 자신의 비참한 모습 가지고 그 비참한 모습 때문에 부끄럽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치를 떱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비로소 그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처참한 죄인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이게 보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저 사람이 참 못된 놈이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이 허물들이 보입니다. 이 죄악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도 늘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도 해보지만 말씀이 없으면요, 그때까지는 어떨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그냥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거울 보고 참 나는 못난입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 그래도 나는 좀 이 정도면 한 힘으로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살아갈 만은 하다, 괜찮다. 말씀이 없으면 아직 자신이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뭘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자체가 좌우에 나

0: 알선 아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내 부족한 모든 삶을 다 절단 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그 죄악의 본성이 그 말씀 앞에서 다 끝장이 나버리고 절단 나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주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의 삶에 결부시킵니다. 더 내 믿음의 삶에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결부시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즐거이,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을 파고들고요. 어둠을 물리치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추악함을 선명히 드러내어 다 보게 만들고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봐요. 내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치를 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예리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절단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을 결부시켜서 죄악을 따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더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이게 말씀의 역동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조심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사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조심하는 삶, 바로 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위기라 그럽니다. 오늘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진짜 위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역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있지만 성도가 그 삶에 주의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말씀에게 우리의 삶을 한번 맡기면 오히려 그 모든 위기들은 우리의 삶에서 다 물러가고 떠나가게 될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위기를 다 몰아내고 붙들고 있는 악한 권세를 다 결박하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일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주의 말씀이 마음껏 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의 백은동입니다. 아침 창문을 열면 이제 공기부터 확실히 여름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절기상 하진데요. 1년 중 낮이 가장 길어지는 날이라고도 하죠. 아침은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해도 한낮에는 금세 초여름볕이 진해질 것 같습니다. 6월도 어느새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라는 말을 꺼내기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다가도 달력을 보면 벌써 올해 절반 가까이를 지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해서 곳곳에서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을 기억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어도 우리의 평범한 아침이 누군가의 수고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로 가는 길, 주일 아침. 마음이 늘 가볍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남아있고 몸도 조금 피곤하고 어쩌면 누군가와 나눈 말 한마디가 아직 마음에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찬송 한 곡으로 하루를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의 분주함을 지나 예배를 향해 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거창한 다짐보다 차분히 다시 바라보는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익숙한 고백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천천히 바로잡게 해주는 곡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하루가 길어집니다. 해가 늦게 지니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바깥 활동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길어졌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까지 저절로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해가 길어질수록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많은 약속을 챙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은데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 일은 줄지 않는데 마음만 더 급해진다. 반년이 지나가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꼭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출근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을 챙기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친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이 계속 무겁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막상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늘 밝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괜히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늘 씩씩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두려움을 말했고 엘리야도 지쳐 주저앉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가는 길에 꼭 많은 결심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부터 완전히 달라지겠다고 큰 소리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대단한 사람만 앉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앉는 자리가 아닐까요?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이 풀릴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동안 붙잡고 있던 생각 하나가 조용히 내려놓아질 수도 있습니다. 6월의 긴 낮처럼 우리의 하루도 길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주 작게라도 자리 잡는다면 삶의 무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온도를 있는 그대로 들고 나오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찬송은 때로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 건네줍니다. 기쁠 때도 그렇지만 지쳤을 때도 그렇습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처럼 오늘 내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도 찬송 한 곡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송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낮이 가장 길어지는 하지의 주일 아침에 함께 했습니다. 하루가 길어진다는 건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더 천천히 돌아볼 여백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을 겁니다. 직장과 가정, 만남과 약속, 챙겨야 할 사람들, 미뤄둔 일들이 다시 우리 앞에 놓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배를 지나며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당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채로, 피곤한 채로, 때로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채로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조금씩 받으면 좋겠습니다. 6월의 남은 날들 속에서 나라와 이웃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마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헌신 위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 돌아가는 길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짧은 안부 인사 한번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이번 주를 버티게 하는 따뜻한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에 백은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

0: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내노니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아, 러시아의 문어라 불리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1962년에 자전적 소설로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소련의 강제 수용소 군락의 현실을 다룬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정도였습니다.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 쇼프는 그야말로 평범한 러시아의 한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자 전쟁터로 강제 징집이 되었고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결국은 독일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해서 고국 소련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를 기다린 현실은 간첩 혐의였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10년의 징역 형을 받고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 군락으로 강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죄수로서 하루의 삶을 다룬 그런 소설이 바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겨울에 시베리아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아주 매섭도록 추운 그곳에서 죄수들에게 주어진 먹을 것이라고는 카샤라고 하는 묽은 죽 한 그릇과 그리고 양배추 수프 그리고 검은 호밀빵 묽은 차 한 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늘 죄수들은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인간적인 삶의 환경에서 그들을 하루하루 지탱하게 해준 것은 바로 자신들 스스로가 비인간화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품격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품격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록 그들은 감옥 생활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이지만 자신들의 품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작은 일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전에는 죽고 싶다고 넋두리하면서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빈 그릇을 핥던 사람들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그 작은 격려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비록 배가 고프긴 했지만 먹을 것을 동료 죄수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수갑을 찬 손으로 서로의 모자를 벗겨줌으로써 작은 친절이지만 동료들에게 그 아낌없는 친절을 서로가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좋은 보직, 그래도 좋은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도 육체적으로 편하고 쉬운 자리지요. 그것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다른 죄수들에게 서로 양보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여기며 일하는 습관들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조금씩 길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석수장에서 고된 일을 하는 중에서도 하루의 절망을 견디기 위해서 늘 자아의 존엄성을 확인하면서 그 일에 몰두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은 그곳이 감옥인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자신들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그 기나긴 세월들을 그들은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한 날들은 자신들의 전생의 무게만큼이나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 그런 하루들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일 창세기 39

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형들의 관계로 인해서 팔려와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그야말로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절망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인생을 포기한 듯이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요셉이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성경 어디에 보았어도 요셉의 그런 삶의 모습, 삶의 흔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노예의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요셉이었지만, 오히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은 어느 하루도 자신의 삶을 게을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애굽으로 팔려와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노예 일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일을 비관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일에 충실하게 했을 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 평가는 바로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 한창 일할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은 이제 25세가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견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0살이 되면 정식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여러분 이제 25살의 청년이 이제 제사장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 일들을 연습하고 장차 30살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 청년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산산조각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직업으로 제사장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단순한 계승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이 에스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꿈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노동하고 있는 현장은 그발 강가의 대운하 공사, 관계수로 공사에 그가 지금 투입이 되어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의 일을 하며 견디어 나가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 아니 여러 바벨론의 강변에서 수많은 포로들이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당한 서러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서러움을 시편 137편에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들이 울었던 것은 일이 너무 힘들고 조국 산천에 가고 싶었어, 부모 형제가 그리웠어, 그래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던 이유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강변에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노역 현장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야, 너희들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

불러봐. 여러분,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지금 이 술판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너희들 그 시온에서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여러분, 그것이 이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는 가슴에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그들은 수치심과 모욕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술자리에서 시온에서 불렀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라 그러는가?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수치심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혀가 우리의 혀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은 비통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에스겔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매일매일 고된 노동의 현장에 그가 매일매일 일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단 하루도 자신이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이 신분의식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들을 기다리며 그 노동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이 하루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견뎠던 하루와 어쩌면 동일한 하루였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가 별 걱정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비슷한 그런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버거운 고통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울 수도 없어서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 하는 그런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탄식하며 마음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 보내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그 다가오는 통증과 이겨야 되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고통해하는 분들에게 이 하루는 그야말로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여러분 이 우울감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오늘 이 밤이 내일 아침에는 새벽날이 밝지 않고 이 밤이 내 평생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야, 이 비행기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가 곧 우리의 삶의 품격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미래가 없어 보이고 희망이 요원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내 인생에 빛이 되심을 믿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을 잘 견디는 사람은, 여러분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의 하루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부르면

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었고 나도 종이고 태어나면서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 시대는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각자 다양한 부르심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분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없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되는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가 하며 또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 공부도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평스러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 집은 저런데 왜 우린 이렇습니까? 저 집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저렇게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시고 그 사람이 못나서 그 사람에게 더 못한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각각 부르심을 따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해서 그냥 어깨 어슥거리고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고통이라건 너는 노예 생활이라는 걸 종 생활이라는 걸 몰라 이러면서 우쭐거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태어났다고 해서 종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비참해 여기지도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마치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 수 있고요. 또 반대인 상황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셨던지 간에 그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하루는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천년 만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길어야 우리가 백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는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나가지만 그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날들이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 가운데로 다 지나가야 되는 하루하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날 한날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모두가 다 타버리고 죄만 남는 사람들이 있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여러분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그랬듯이 에스겔이 그랬듯이 비록 노예의 자리였고 종의 자리였고 포로의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에스겔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나시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이 하루하루가 내게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곁에는 네 개의 바퀴가 들어있는데 그 바퀴들에게는 그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그리고 그 바퀴 속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들은 네 생물이 갈 때는 함께 바퀴들도 움직였어. 사방으로 네 생물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 바퀴는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상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그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으면 하나님도 그들의 존재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시고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성전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에스겔은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엎드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엎드려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쓰러졌다는 말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강력한 영광 앞에 에스겔은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강력한 압도된 힘에 의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지금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몸을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지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이것도 해보리라 저것도 해보리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계획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주변에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리 그의 기대와 꿈이 부풀고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고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 일어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월 24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사모합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면 제가 이거 다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주 성령님 저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의 기도와는 다른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버리라 저것을 해버리라 성전을 예배당을 이때 지으리라 저때 지으리라 그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제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잘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앞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 계획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주께서 저의 인생을 향한 주께서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어 주옵소서. 연세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주의 뜻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찾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세우시고 난 뒤에 에스겔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먼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스겔이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인지 그것을 차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는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나를 배반한 백성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냄을 받은 것은 다 은혜로운 사람들 말을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네가 전하는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들을 가능성보다 안 들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배반한 백성, 패역한 백성, 부끄럼도 모르는 백성,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설령 안 듣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이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 듣고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끼치고 그런 자리로 네가 처하게 된 현실은 그런 현실일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보내셨던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비슷

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들이 너희를 총독들에게 넘겨주고

성도의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반기에는 해피데이, 하반기에는 행복나눔 전도 축제, 그렇게 1년에 두 차례 복음 전도를 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한 장조차 내밀 수 없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휘에 각 마을별로 흩어져서 전도하러 나갈 테인데 1년에 두 차례지만 전도지 들고 지나가는 단 몇 분에게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한 장 꺼내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층에 내려가면 밖에 우리가 한빛 소리지와 함께 거기에 초청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 카드는 전도할 때 나가서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꼭 초청해야 될 분들에게 정중하게 좀 초대하시라고 그렇게 마련한 남경필 집사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그런 초청장을 여러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장이라도 꼭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옆집에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신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너희들에게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무슨 소리를 듣든 그들이 우리를 비아냥하든 우리의 면전에서 전도지를 구겨버리고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왜 여기서 이런 거 하세요? 요즘은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도지 곱게 받아가던 분들이 이제는 보는 데서 보란 듯이 전도지를 그냥 땅에 내팽개쳐 버린 데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 저는 싫습니다. 저한테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놓고 우리 면전에서 아주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큰 교회 만들어라. 몇백 명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만들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했는데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써서 전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와도 괜찮고 한 분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얼마나 데리고 왔느냐 몇백 명을 데리고 왔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에스겔을

보내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또한 이제 세상으로 보내신 줄 알고 믿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지를 받든지 아니 받든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름을 받아 복음 전도자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국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0일

1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1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거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정보를 알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장애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장애인데요.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그 속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장애를 자각하지 못한 채 육신의 것만 보고 들으려 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본 제자들처럼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고은아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셨는데요. 우리는 육신의 장애보다 더 안타까운 영적인 장애를 앓는 분들이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 그 속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자각하지 못한 채 계속 방치해 두어서는 더욱 더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며 말씀과 기도에 애쓰고 전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어지는 찬양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힘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장애를 자각하지 못한 채 육신의 것만 보고 들으려 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순서를 여기서 접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하고요.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좌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이 아침에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0: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교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침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며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0: 제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0: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0: 제6은 살인하지 말라.
1: 제7은 간음하지 말라.
0: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1: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0: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하나님 온 땅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0: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점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역사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두가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을 잘 지켜서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도 구별될지도 못하고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침묵하며 고집과 집으로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비판과 평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고 온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건강한 성도와 공동체로 함께 지어가는 교회 공동체와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120년 전 이곳에 감정교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정진흙위를 세워 설립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12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120년 역사를 기념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행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져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역사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재생산한 교회와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이방 종족과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영혼군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힘쓰는 종들의 가정과 사회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생업과 가정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효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병고로 힘드는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싸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중에 있는 자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주님을 기뻐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주를 위한 귀한 섬김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드리는 사론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찬송 중에 가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은 참 좋은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120년 동안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100주년 기념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예수교 장로의 사기에 보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면서 기록되었죠. 주 1906년 창원군 가암정교회가 설립하다. 이에 앞서 권재학이 주님을 믿고 전도함으로 김기원, 권종석, 김문익 등이 서로 이어 신앙으로 돌아와 권재학 사자에 모여 예배드리다가 세 칸의 초가를 사서 모이더니 교인이 증가되므로 예배당을 신축하니라. 사실 우리 교회는 190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1907년 6월 14일 날 처음으로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우리 권재학, 김기원, 권종씨가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08년에 5월 21일 날 권재학, 김기원, 권종석 씨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18년도에 1월 3일 날 권재학 장로님이 초대 장로님이 되어서 최초로 당회가 있는 교회가 조직교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었고 그 조직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초대 우리 그 위임 목사로 주종근 목사님 이후에 김태빈 목사님, 강영식 목사님, 재인호 목사님 그리고 저까지 다섯 분의 위임 목사님들이 저희 계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권재학 장로님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우리 신부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장로님들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선호님들도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명, 세 명, 네 명이 시작됐던 교회가 지금 120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것입니다. 교회가 110년 동안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참 좋은 일이고 굉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120년 동안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면 갈수록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그 아름다운 그 영광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헌금송할 때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였는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 은혜들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방금 찬양대에서 했던 찬양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그 가사를 뛰어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갑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이 밝아집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120년 동안 부으셨던 은혜가 멈추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또 새로운 힘있게 앞으로 향하여 전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120년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겠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의 시작과 마지막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이 확신된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시편 107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에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의 120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그냥 우연이 되었거나 내가 좀 잘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도대체 가망성이 없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 펼쳐졌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다라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찬송을 할 때 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은 바벨론 땅의 80년의 포로 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성벽이 불타고 왕과 모든 신하들이 포로로 잡혀가며 그 모든 상황이 무너져서 이제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짐승

들이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이 있던 그 성읍에 빈터가 되었던 그 광경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끝이구나. 이 바벨론은 우리를 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만들기 못했던 이곳, 하나님은 끝이었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아니 눈을 뜨고 정확히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8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수많은 그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물과 금은 보석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처럼 다 무너져서 다 쓰러져서 이제는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저는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 인생은 살아갈 만합니까? 정말 내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며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근심 중에 그들의 고통에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까? 내가 근심하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나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까? 그 근심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 속에서 탄식하며 답답해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과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오셔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가 사막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방황했을 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주할 성읍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로 괴로워했지만 하나님 마침내 거주할 성읍에 주셔서 우리에게 이 피곤한 영혼들을 새롭게 회복시킬 뿐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만족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며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또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주님을 만난 사람일수록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가음정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가음정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나 교회 공동체가 잘못 선택하여서 어긋난 길로 가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보면 10절 1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그것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끼어져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하여서 정죄하며 비난하며 살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덧입혀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했을 때 매맞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도 불구하고 잘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은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매를 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가 잘못 선택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서로 싸운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가운데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12절에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사실 힘든 그 가운데 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외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꽉 올가매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 고통 속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매달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였던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풀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80년 동안 포로 생활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왕을 보내십니다. 고레스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 힘없는 고레스 왕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저 큰 바벨론 땅을 없애게 할 건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갈 것이다.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이 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도와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고레스를 높은 제국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드디어 저 바벨론 땅에서
80년 동안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나라 왕이었던 고레스를 세워서 큰 바벨론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페르시아 바사왕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련함도 고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어떤 순간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선하게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적의 손에 잡혀있던 시간에 혹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미련한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영원토록 인도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120년 동안에도 가장 좋은 곳으로 덧입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8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룰 것을 확신하며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모든 상황은 고통, 근심, 걱정, 염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들은 대적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나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심지어 미련하여 벌을 받는 그 중에서도 그들은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백년사를 읽어보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힘을 얻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그 모든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있었던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성도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여튼 뭐 기도가 계속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다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찬송으로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느낌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로 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35절에서 36절은 말합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 자들로 말며 거기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참 비통한 마음으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좀 좋은 교회고 수도권에서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본인이 가보니까 몸이 아파서 한 6개월 내지 한 1년 동안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을 했는데 교회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 딱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맡았던 주일학교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년 만에.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 목사님이 그 학생들, 교사들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라고 말하지만 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생사의 시대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저 앞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계속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달라집니다. 아니 이제는 6개월이 달라진다고 말할 만큼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교회 학교를 개인적으로 교회별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노회별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회도 안 되면 두 노회, 세 노회가 권역별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줄어갈 뿐 아니라 교회가 점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만 잘 되고 아이고 옆에는 안 되니까 우리만 더 잘되면 더 좋겠다. 그것은 도둑놈 심보고 제대로 되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주 악한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교회가 필요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곳곳에 교회가 존재해야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한번 120주년의 감사회를 생각할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붙잡고 함께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들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는 정말로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점점 어려우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도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 땅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진 교회들을 세울 것이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원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 속에 새긴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참다운 예배가 예배다운 역사들을 보는 역사들이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자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 또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육자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직분자들, 좋은 봉사자들, 좋은 성도님을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우리에게 든든하게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본질의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110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설립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좋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 헌신을 바쳤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한량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함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다음 세대를 허락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좋지만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교회가 가면 갈수록 아름답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잘될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수고함에 있었던 모든 주회정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함께 오고 싶지만 또 몸이 연약하여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니 주님 그들의 모든 약함도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들께 선교회가 하는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복음이 땅까지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살맛 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종 교회 위에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가음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전영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날씨인가요? 맑게 갠 하늘처럼 평온하신가요? 아니면 곧 쏟아질 것 같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고민을 안고 삽니다. 내일 당장 해결해야 할 일상의 문제들부터 뉴스에서 들려오는 정치, 경제, 기후위기 같은 거대한 세상의 걱정들까지 말이죠.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삶을 짓누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과의 관계까지 흔들어 놓곤 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왜 이런 고난이 제게 닥치는 걸까요? 하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의 고민 때문에 함께 전전긍긍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마주한 이 복잡한 문제들 앞에 주님도 당황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우리와 함께 쩔쩔매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맞이한 고민이 무엇이든 주님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한계 속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세상은 주님의 뜻 아래 운행되고 있으며 주님은 그 광대한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문제를 즉각 해결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겸손한 응답은 주님을 향한 신뢰를 담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 거센 세상의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항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들으실 곡은 주나목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앰프렌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준비하였는데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급하는 정치적 대립,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우리 눈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사건들이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다스림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겪는 상황에 당황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모든 문제가 당장 내 뜻대로 풀릴 것이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고민 때문에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나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의 고민보다 훨씬 크신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찬송 계속 듣겠습니다. 또 새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반젤리컬 싱어즈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람파스콰이어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도 새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흔히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곤 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죠. 마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그 해답까지 스스로 찾아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근심보다 훨씬 크고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

함께 나눈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와 주님을 향한 신뢰뿐입니다. 내 힘으로 풀려 하면 엉키기만 하던 문제들이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비로소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맡겨보세요. 걱정의 짐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에서 누리는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패밀리 오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날마다 찬송으로 전영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이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성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복영입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떨어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도 않지요. 성공은 지나간 시간 동안 내가 뿌려놓았던 시간의 씨앗들이 자라고 열심의 씨앗들이 자라고 성실과 정직의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결과입니다. 그 열매가 저절로 떨어지기 전에 시기에 맞춰 수확을 하고 난 후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함부로 얻어지는 열매도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성공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공은 하나님과 손잡은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얻었던 그 성공들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자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의 믿음 하나 때문이었지요. 오늘도 찬양의 숲 첫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두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이삭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좀 비겁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서 처음부터 당당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리를 잡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삭은 비겁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거짓말까지 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공포라니요. 그런 거짓말이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체면까지도 잃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왕이 놀라고 두려워 이삭을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을 하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며 죄를 저지르고 만다면 너무 무책임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리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두 곡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 투성이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앞을 보고 나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흩어졌던 제자들을 부활 후에 다시 불러 모으셨지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며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믿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배신한 사람을, 도망간 사람을 다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한 번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사랑하셔서 다시 복을 주셨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 백배나 복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뱃속에 생긴 태아를 두고 기도하지요. 이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 이런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태어난 아이는 세상 그 어느 존재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귀해 보입니다. 기도한 대로 자랄 것만 같습니다. 그래 주기를 날마다 상상하며 아이를 양육합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기도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특히 자녀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자라준다면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게 내 중심적이라서 내 맘대로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정답은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결과는 모두 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 기도에 합당하게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 두 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서 모두가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잘 살지 못해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못 살아도 나만 잘 살면 괜찮습니다. 내가 못 사는데 너만 잘 살면 그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심술이 나서 배가 아프고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왜지? 왜 저 친구가 잘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은 그의 농사법이 독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되면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줄로 착각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줄 압니다. 밤잠을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부자가 된 원인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이삭도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도 번성하리로다. 찬양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나 그리고 예수 따라가며.

올해 신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앞서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100배나 복을 받고 나니 주변의 시기가 대단했거든요. 우물을 파면 뺏기고, 우물을 파면 뺏기고, 또 우물을 파면 뺏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냥 떠났습니다.

양심도 없고 무리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했지만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주고 떠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을 겁니다. 이삭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었지만 그렇게 매번 화를 참으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보였습니다.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삭의 떠남은 온유함에서 나온 양보였습니다. 저는 온유하라는 말씀 앞에서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그만큼

저에게 부족한 것이 참지 못하는 것과 그 참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일이었거든요. 세상의 부당함 앞에서 화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인내하고 화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오늘 부당함 앞에서 옳고 그름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먼저 인내하며 화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평화도 지켜주십시오. 그럴 때 이삭에게 주신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의 삶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물이 솟아났으니 그의 주변 모두가 평안했습니다. 이삭의 양보로 이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두가 복을 받은 겁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임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대하게 세임받았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뜻,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뜻,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꿈,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들은 나라도 구하고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고 또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이런 때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었던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인데 저는 지난 3일 동안 일본에 가서 있으면서 이 다윗의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들이 꿈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더라 이런 거는 잘 기록을 안 해요. 이런 기록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나이가 많았는데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로 다윗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늙은 아버지 밑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다윗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아버지가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직업은 그 당시에로 보더라도 가장 낮은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집도 잘 들어오지 않고 풀을 따라서 양을 따라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보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리고 양을 풀을 먹이다 보면은 그 계절이 끝날 때까지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들 틈에서 잠도 같이 자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양의 똥 냄새 이런 것들 다 몸에 부딪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누구도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이학생들 같으면은 아무도 그런 남자를 친구로 삼고 싶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나타날 때에 그 목자가 양들 틈에 누워서 잠을 잤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양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양 냄새, 양털, 똥 냄새, 그래서 뭐 양이나 목자나 구분이 안 될 만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직업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목동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을 위해 살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다윗이 살았던 당시는 사사기가 끝난 시대에서, 사사기의 솔로몬은 자기 속인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고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갈 거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고, 일생을 살았다가 그래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뜻을 어린 목동 다윗 마음에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내 꿈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래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학생들도 나의 집안이나 나의 뭐 가정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지,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야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지, 이런 뜻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다윗은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형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불렀어요. 막내를 불러가지고 치즈와 양식을 주면서 이걸 형들한테 갖다 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그 장교 천부장도 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안부를 전하고 오느라 이라고 어린 막내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런데 심부름을 보냈는데 다윗이 가서 보니까 적군의 대장은 골리앗이죠. 골리앗.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골리앗.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서 나랑 싸워봐라,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나와 싸워서 내가 지으면은 너희들이 종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는 이 앞에서도 사울의 군대들과 왕은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쩔쩔쩔 매면서 아무도 그 앞에 말하지 못하고 40일 동안이나 욕만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는데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자기의 덩치만 믿고 자기의 용맹만 믿고 자기의 무술 기술만 믿고 하나님을 욕하다니.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내가 저놈의 목을 치겠다 이런 말했더니 형들이 와서 야 이 교만한 놈아, 형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네가 나와서 이래 깨다니, 집에 가서 양이나 치라. 그런데도 다윗은 더욱더 큰 소리로 내가 어떻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니까 왕이 데려와라. 그럼 왕한테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왕이 볼 때 참 가상하지만은 왕이 이야기했어요. 그래 너의 용기가 정말 가상하구나. 그런데 현실을 봐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니보다 키가 두 배나 더 커. 우리 군대가 꼼짝을 못하고 있다니까 저 골리앗 때문에. 그때에 다윗이 왕이여
왕왕

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양을 칠 때에 공과 사자가 와도 수염을 내가 다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도 안 된다. 골리앗 한 대는 안 된다. 골리앗이고 골빈놈이고 나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왕이 갑옷을 하나 구해주는데 갑옷이 뭐 너무 커가지고 질질 끌리고 칼이 끌리고 내가 내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칠 때에 짐승을 물리치는 물매 아, 쇠통같이 만들어서 딱 돌려가지고 던져서 맞추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잖아요. 저는 이때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하나님이 천사들 다 불러모으고 야 모여봐라 모여봐라 이야 우리 다윗 안 봐라 다윗 다윗 안 봐봐 다윗 왕도 꼼짝 못하고 다 꼼짝 못하는데 우리 다윗 말이야 우리 목동 다윗 나의 이름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살기도 하는 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단다. 저는 그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을 걸로 생각해. 그런데 거기서 너는 칼과 창으로 놓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리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 우리 골리앗이 아니고 우리 다윗 골빈 놈이 아니고 우리 다윗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앞에 섰단 말이에요. 오늘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00% 죽는 거다. 그랬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목을 잘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런 이름을 막 외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천사들 또 아담부터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그 광경을 다 하나님과 그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켜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과 허다한 증인들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선배들이 응원하면서 야 다윗 물러서지 마 하나님 도와줄 거야 힘내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과 그 허단 증인들 앞에서 얼마나 다윗을 자랑했겠습니까? 야 봐라 우리 다윗을 봐라 이 사사기 시대에 말이야 하나님도 안 믿고 전부 다 자기들 멋대로 살고 말이야 공부가 최고다 학원이 최고다 뭐 예배가 뭐 소용있냐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살겠단다. 저 다윗 봐봐라니까 골리앗 앞에 섰다니까.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서가지고 물매를 착 돌리는 다윗 이야 용감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 돌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은 투구도 탁 쓰고 있는데 칼도 막는데 돌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칼을 쫙 끊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천사 중에 한 사람에게 야 빨리 가서 도와줘. 그래도 천사가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던지는 그 물매를 손에서 딱 놓는 순간에 천사가 딱 겹쳐가지고는 시속 3,000km 총알 같은 속력으로 마하 7로 쫙 날아서 그냥 투구고 멋이고 그냥 돌을 이마에 빡! 그 골리앗은 물매가 날아오는 것도 못 본 거야. 3,000km 시속 총알처럼 던지러 갔는데 뻑! 바로 죽어버렸어. 그러자 골리앗을 칼을 꺼내가지고 다윗이 그 목을 쓸어가지고 그래서 그 목을 들고 그는 사울 왕한테 주고 그 칼과 갑옷은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갔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기쁘게 생겼는지
내가 저런 목동이지만은 다윗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사울왕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다 그랬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예배 똑바로 안 드린, 예배 똑바로 안 드린 최고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그것도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예배를 지가 기다리지도 않고 알아서 드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야단 듣고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원래는 겸손하게 생겼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왕으로 40년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사울을 피하고 왕에서 피하고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그 증인들 앞에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다윗을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내가 목동에서 양을 키우는 자리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다 하는 이런 말을 여러 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뜻을 세우면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뜻을 세우면은 그 뜻을 이루게 하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심부름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침 갔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 마음에 큰 감동이 생기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이시는 기회를 주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어린 나이에 온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 이름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사울왕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과 나의 약한 모습을 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뜻을 세우면은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기회를 주고 환경을 주고 다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저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다 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내가 달리고 할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 뜻을 정했잖아요.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옛자도 몰랐던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지배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 중에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토인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의 방향에 따라서 인류 역사의 역사가 방향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최저터 니미처 제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유세를 보다 보면은 니미처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니미처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이민 와서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소위가 됐는데, 나중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영웅이 되어서 해군으로서는 유일하게 별 다섯 개를 받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별 다섯 개를 받은 해군의 원수가 된 사람이 니미츠입니다. 니미츠는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이민 왔지만은 내가 꿈을 가지면은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자기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있는데, 그때는 최고 장교 중에 말단이 소위였어요. 그런데 그 항공모함에 그 당시에 해군 별 4개짜리 대장이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대장에 이게 대장 이 마크가 세탁하는 과정에 손상이 돼서 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부대원의 사의를 대장이 받아야 되는데 대장 계급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급장 없이 사의를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럼 우리가 방송으로 누가 대장 계급장 있는가 한 알아보자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우리 항공모함 중에서 혹시 대장 계급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와라 했는데, 대장 계급장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흘레벌떡 뛰어왔는데 니미째가 뛰어왔는 거야. 대원 대장 계급장을 다 가져온 거야. 대장 계급장을 가져온 것도 놀라웠지만은 어떻게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말단 장교인 소위가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냐? 이랬더니 그분이, 나는 소위지만은 앞으로 대장이 되어서 이 나라 함대를 지휘하고 나라를 구하고 이 백성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로 인간 될 때에 대장 계급장을 만들어서 항상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저 니미츠 원수입니다. 별 다섯 개짜리 원수가 되고, 그 밑에 좌우명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 보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내가 희망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내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신다. 쉽게 말하면은 희망 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꿈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용기를 주고 이루게 하신다. 바로 이 바울의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말씀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아서, 그 지금 우리 세계는요 핵 항모 니미츠급이 10개나 있습니다. 그 안에 비행기만 시집대 100개를 태우고, 이 니미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항공모함을 만들 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동서양 칼을 그었고 고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꿈을 가지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의 선교에 갔던 그곳에도 이 사비에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저 중국 땅과 일본의 복음을 전해야 됐다 하는 뜻을 정하고 왔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일본의 30만 명이 순교할 만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에 보면은 저 조그마한 박스 안에, 조그마한 저런 박스 안에 자기 부모들은 순교를 당하고 어린아이가 노인이 될 때까지 저 안에서 밥을 먹고 대변을 사고 다 하면서 뜻을 정하고 끝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말라면 잔머리 굴리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후원해 주고, 이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며칠 후에 있을 그날을 상기하며 더욱 경건한 심령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악마구리 같은 때로부터 침략받은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나라의 중심부 서울을 내줍니다. 낙동강까지 쫓기다가 기적같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기사회생하지만 침략자의 편에 선 또 다른 자들이 가세하며 다시 밀려서 크나큰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러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일단 전쟁을 멈추죠. 국토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의 인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중에 수많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되는 부강한 나라를 일궈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죠. 주시는 복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나누는 귀한 나라로 영영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심플리퍼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으니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께로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겁니다. 김인식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실로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이에요. 존경하옵는 목사님, 아이고 아유 부끄럽잖아요. 남편이 기침이 많이 심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 잘 때는 지켜주시고, 낮에는 벗이 되어주십니다. 네, 8593님 사연인데, 야,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요, 잘 때는 지켜주시고, 잘 때는 저 우리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켜주셔요. 낮에는 또 벗이 되어주셔요. 아니, 무엇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8593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이죠. 남편이 이제 기침이 심해서 아유, 힘드신데, 이런 중에 또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애쓰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 닮은 곳이 있어요. 바로 8593님 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기쁠 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슬플 때 주님 말씀 의지해요. 힘들 때 의지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아, 근데 제 앞에 이제 존경하옵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이고. 네, 제가 또 저를 엄청 많이 돌아봤잖아요. 예, 사연도 이렇게 귀한 사연이라서, 아, 나는 어떻게 평소에 생활하나 돌아보게 되는데, 그 앞에 또 이렇게 극존칭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존중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그 표현들, 이런 사연들은요, 저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돼요. 8593님,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고 남편분 하루속히 쾌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가 유효하는 그 모든 꽃 속에서 당신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나의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나의 지혜와 나의 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 만물의 근원 대신 영원한 왕이시여,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네, 은혜로운 찬양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사연이 있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그것에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연이, 사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근데 또 특별한 사연이 지금 저에게 도착했어요. 우리 같이 나누죠. 9673님 사연이에요. 중국 하얼빈에서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신청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 사연을 주신 분은요, 자이상님이에요. 네, 중국 자매님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5226님도 듣고 계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5226님이 이 좌이수황 하얼빈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극동방송 듣게 되고 극동방송 통해 하나님도 알아가며 위로받고 있는 친구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에서요, 저랑 방송 통해 친구가 됐어요. 좌이상 자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깊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사랑의 부탁도 해 주셨었는데, 아, 이렇게 좌이상 자매가 이렇게 다시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 주시고, 정말 얼마나 주 안에서의 그 교제 만남이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극동 방송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히 쓰여지고 있는지 실감케 하는 사연이에요.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든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날이 새롭고 감사가 차고 넘치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K-무비, K-팝, K-푸드까지 언제부턴가 알파벳 K자가 부쩍 눈에 띄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대중예술이 각광받으며 생긴 현상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다른 산업에까지도 K자의 영향이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될 줄은 생각지 못했죠. 이제 더욱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세상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죽은 영혼 살리고 하늘 우러러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해내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 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우리 삶에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자기 전까지 쉴 새 없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생각합니다. 야, 오늘은 뭘 하지? 아침은 뭘 먹지? 밤에 자는 순간에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의 가지수가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수많은 생각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 생각, 사고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안 된다, 틀렸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생각들의 방향이 있는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모든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나는 항상 혼자야. 내 편은 없어. 더 살아서 무엇 하겠나? 여기까지 생각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일을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일 빼고는 다 욕먹을 짓이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불편해합니다. 왜? 만나면 안 좋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이야기를 해줘도 몰라요. 부정적인 자기 생각에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세상은 이 긍정적인 생각에 열광합니다.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에너지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내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세뇌하고 응원합니다. 서점에 가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혹시 이런 책 기억나십니까? 한때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의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예, 아시네요. 예, 긍정적인 마인드에는 힘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있는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소망 없는 부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무겁고 중요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역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할 곳은 부정과 긍정이 아니라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로 영의 생각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을 갉아먹던 부정적인 생각과 나를 교만과 영적의 탈진으로 몰아넣는 긍정적인 생각의 실체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제일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정적인 산물, 생각은 육신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사업이 흔들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에 휩싸이게 됩니다.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야, 내가 어떻게 희생하며 이 녀석을 키웠는데 왜 내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제명에 못 죽지. 나는 인생에 실패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중심에는 철저하게 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실패했고, 내가 보기에 안 되고, 내가 보기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예. 아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그 아낙 자손들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메뚜기라고 생각하는지 꼴뚜기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크고 견고한 성벽, 거인들을 보고 나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놔보니까 야, 쟤네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별거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부으면서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하느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백성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은 단순하게 비관적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 아래에 있습니까? 생명 아래에 있습니까? 생명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해 생명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성령께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능력을 주시느냐? 이 능력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순종이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끝이 무엇이냐?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갉아먹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이 생각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으로 살아가는 제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버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함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긍정적인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구호하지 않습니까? 전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구호들이 마치 거룩한 믿음의 고백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내 힘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무서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성령님을 빼버리고 나면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잠재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의 강한 신념을 올려놓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얼마나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갔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긍정의 힘으로 세뇌시키고 될 때까지 해보자는 의욕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안 될 일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될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저녁에 윷놀이를 하고 납니다. 윷놀이 하자 이러면 제일 신나하는 게 누구냐면 조카예요. 그 조카가 막내가 오예! 막 이러면서 뛰어와요. 그 오예! 이러면서 오늘 막 자기가 다 이긴 것처럼 지는 사람이 통닭 사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윷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속 한 편이 지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저 발코니로 가서 창문 앞에 딱 이렇게 서요. 그리고 창문 밖에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싹 보면요. 어떻게 우느냐. 이빨 꽉 깨물고, 막 나라 잃은 사람처럼, 이러면서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지는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이 승부라는 거는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러신 분들 없겠지만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오늘 질 것이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예, 네. 아니 긍정적이잖아요. 나 오늘 이길 수 있다. 내가 다 딸 거야. 확실해. 이거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도박해서 모든 것 다 잃고 나면 막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 주는 배단입니다. 여러분, 다 잃을, 내가 오늘 해서 다 잃을 거야.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냥 재미로 하기 때문에 아쉬워하고 끝날 일이지만, 된다 된다 된다 했는데 다 잃고 나면 상심하고 실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에 갖고 있는 단점은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어느 정도 버텨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계치가 넘어가고 나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워진 건물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결말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유익은 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단 한 번도 다 잘 될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과 모습을 두고 긍정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미국에서는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망쳐놓은 대표적인 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이야기하는 힘은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공과 행복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하게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탈을 쓴 자기개발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고래가 아닙니다. 춤추는 고래는 미친 고래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모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내 가슴에서 나오는 부정과 긍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무엇이냐? 내 상황이 좋으면 웃고 내 상황이 나쁘면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비난과 원망의 말을 돌이켜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전도의 실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네. 다 압니다. 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뒷담화하는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욕할 줄 알고 비난할 줄 알고 안 좋은 이야기 할 줄 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정작 기도해 주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품으려 노력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이 정말 싫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싫으니까 어느 정도로 싫어지냐면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막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이름의 성씨만 봐도 아이고 나는 김씨 마음에 안 든다 이래버리는 거죠.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본성에 저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간 같지도 않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내 안에 있던 좋지 못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들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위로와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흰색 가운 입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이 백조처럼 우아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백조가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밑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을 똥 살 똥 그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발길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왜 그러한가? 저도 연약한 사람.

제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정답입니다. 인생의 정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사람을 미워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서 오만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의 생각을 품고 내 삶을 마주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 순종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반대편에 서 있는 영의 생각을 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맴도는, 그리고 어젯밤에 잠을 못 들게 만드는 그 생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늘 위풍당당한 나예요?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신입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절망케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생각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내 생각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호락호락합니다. 왜 그런가? 왜 호락호락한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 삶에 다가올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대로 뜻대로 풀려가기 때문에 인생이 호락호락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1신마산교회 가족들은 인생을 호락호락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1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는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0: 제일신 가족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1신마산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송대준입니다. 사람은 참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는데도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많은 무리를 앞에 둔 상황이 닥쳤을 때 또다시 어떻게 먹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며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새 찬송가 333장 통일 찬송가 381장 충성하라 죽도록 젊은 층에서 헌신 예배 때 애창되는 이 찬송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작사한 독일의 베냐민 슐모크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에 의거해 1717년에 청소년을 위해 작사한 청년 찬송가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1836년 맨델스존의 첫 오라토리오 바울의 40번째 곡 죽기까지 충성하라에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번 나의 화폭에 담아보겠다.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그가 몽고소로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의 곳곳을 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번은 한 성직자를 만나서 물었을 때 그는 믿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번은 군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니뭐니 해도 평화입니다. 한 번은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신혼부부를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 아닌 분들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뭐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종합을 해보니까 아,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 믿음이지. 믿음이 없는 부부, 믿음이 없는 가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랑,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평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평화가 점점 더 저물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이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믿음과 평화와 이 사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내가 한 폭의 이 그림에다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함축해서 그릴 수 있는 소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엔 그 소재를 찾기 위해서 세상을 다시 한번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도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아우르고 다 포함하고 있는 소재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아빠가 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집에서 달려나가면서 아빠 하고 부르짖고 나갑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이 화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그 믿음을 본 거죠.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간만에 돌아오는 남편, 타박할 만도 한데 원망할 만도 한데 따뜻한 눈길로 남편을 맞이해주는 그 아내에게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바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몸이 고단하고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깨달았어요. 아!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 소재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너무 멀리서 찾고 있었구나. 내가 찾고 있던 그것이 가장 가까운 곳,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별로 감동들이 없네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별로 감동들이 없어.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가정에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채 엉뚱한 곳에서 이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사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마저도 무너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정보다도 더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나.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살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 이상의 믿음도 사람도 평안도 없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쟁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에도 제가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을 것 같지요? 아닙니까? 네, 아주 상당히 개구쟁이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이 전방에 계시다가 휴가 때 이렇게 한 번씩 집에 오시면은 항상 집차를 타고 오시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 같으면은 뭐 꿈도 못 꿀 일이죠. 근데 요즘은 예전에 저희 아버님 시절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권총을 차고 다녔습니다. 권총을 차고 집차를 타고 선글라스를 탁 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한 번 다 집에로 오시면은 뭐 그냥 그날은 뭐 한편으로는 긴장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쁜 날이기도 했는데 저는 특별히 아버지가 오신 날이 굉장히 기뻤던 또 한 가지 저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총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오는 거죠. 실탄이 장전된 총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이 총을 다락방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근데 제 방이 다락방으로 직접 통하는 방이었거든요. 그러면 몰래 살짝 다락 위에 올라가서 아버지 총을 가지고서 혼자서 놀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총을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실탄은 장전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총을 들고 놀이터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에게 진짜 권총을 보여주고 탕탕탕 하면서 총놀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른 중에 누가 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간 거죠. 얼마나 어린 마음에 무서웠겠어요. 경찰서에 끌려갔으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서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죽었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경찰서를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엄마 하면서 엄마의 치마폭에 달려가서 숨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의 치마폭이 저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던 거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버지는 저는 심하게 혼내기보다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혼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버지에게 많이 혼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타일러 주던 아버지의 음성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저희 아버지 붙잡혀 들어갔을 겁니다. 그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군인들이 워낙 셌기 때문에 경찰들이 꼼짝을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오시니까 그냥 다 내어주고 저도 그냥 같이 풀려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애지간했죠. 어디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갔다가 집에 오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좋다? 그렇죠. 집이 제일 좋다. 아유야, 집이 제일 좋다. 그러면 항상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쉿!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거 보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고 온 그 좋은 것들에게 예의가 아니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게 사실인걸요. 좋은 것도 보고 왔어요. 좋은 것도 보고 왔는데 그래도 와서 보니 어디가 제일 좋아요? 집이 제일 좋아요. 집이 제일 평안하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치맛자락, 그리고 나의 편안한 스윗홈, 그것이 아무리 따뜻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평안할지라도 어찌 예수님의 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대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로부터도 정죄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그 무엇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크신 팔이 우리를 꼭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서는 다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그 치마폭에 안기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떠미실 수가 있겠어요. 비록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내가 믿을 건 엄마밖에 없다고 달려와서 엄마의 그 치마폭에 안기는 그 순간에 어머니는 저를 품어주셨던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품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품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던지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에 이르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에 관한 것, 성경에 보면 about Jesus, 예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장막 짓는, 천막을 치는 일을 바울과 함께 했었고 또 바울이 선교를 하는 일에 함께 동역을 했었던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무슨 성경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 곧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해요. 가르치기는 하는데 자신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남들한테는 가르치면서 자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성경학자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관한 것들을 상세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풀어서 그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그 시간 동안 아볼로의 마음과 그 심령 속에 누가 들어가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장로교 목사지만 저는 학부를 감신대를 나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우리나라 신학대학 중에서 가장 리버럴한 신학, 가장 자유주의 신학의

가까운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한신대학교라는 기장의 대표적인 학교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감리교를 대표하는 감신대학이에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총장이었던 교수님이 변선한 총장님이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우리 한국교회에 종교다원주의를 가장 먼저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설파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감리교단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분에게 감리교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정말 감리교 신학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늘 교수님하고 그 시간마다 다퉜던 기억이 나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이름도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가장 중요한 이 절대 진리 이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비록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단 한 이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린 절대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귀에는요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주 멋진 말처럼 들리죠. 굉장히 포용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를 너무 편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독선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거 여러분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도 와요. 예배도 드려요.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듣기 싫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안 믿어집니다. 제게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제 안에 임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믿을 수 없고 신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에게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꼭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육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영과 육, 육과 영 그러면 몸과 마음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에 매여서 살았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에 대한 양심의 꼬리낌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날마다 죄짓고 사람, 늘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에 매여서 살았던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죄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 모습들이 지금 현재도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0: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1: 예, 네, 남아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분명히 오늘 이 가운데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근데 왜 내 안에 아직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죄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근본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그 순간서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죠. 넘어지죠. 죄짓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주님이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인 거죠. 믿습니까? 성령 안에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모습이 있어.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이겨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육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우린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었고요. 과거에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속죄제사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할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번 죄짓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반복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요. 다양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양과 염소를 날마다 드려야지 돼요. 무슨 수로 그걸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부자들도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양과 염소를 못 드리니까 뭘 드려야지 됩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를 드려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비둘기의 가격도 부담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양한 죄를 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무슨 수로 그거를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미리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 감당할 수 없어. 왜? 내 능력으로는 계속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결하지 못할 죄라면 그냥 죄짓고 살자.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는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너무나 좋은 율법이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율법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고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멍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멍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이 친히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이건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 나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여 년 전,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는데 상남교회 교인에게 사기를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남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서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너무 싫고 교회 쳐다보기도 싫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너무나 좋은 상남교회 교인을 만난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우리 상남교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상남교회 오는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상남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등록을 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수없이 주어질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불의한 이득을 취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많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도 보고 때로는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갈까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선택은 내 몫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지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돌처럼 굳어있던 그 마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누군가가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법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돌처럼 굳어있는 그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그 인간이 누굽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인간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하루 와보고서 무슨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지난 그 일을 잊기로 작정을 한 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로 인하여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구나.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청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269-9810, 05-269-9810 창원극동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새해 항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씨에 자칫 쉽게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짜증이 나기도 쉬운데요. 그럴수록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조율할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칭찬에 기뻐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충고에 귀를 더 기울이는 그런 마음가짐, 또 성령님으로 인해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날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자신을 꿈꿔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서 늘 점검하면서 여유로운 마음도 필요하겠죠. 주님께 감사함으로 지혜를 구해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해봅니다. 오늘 첫 곡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으로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그러시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바리톤 홍선선의 목소리로 어쩌라게 전해지는 사랑 들으셨습니다. 이 곡을 오래전에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절절하게 느껴진 그 감동을 또다시 떠올려보게 되네요.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주님은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네, 귀한 가사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 들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조수아의 노래로 주는 평화 들으셨고요.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 소프라노 손예지의 음성으로 시편 23편 들으셨습니다. 삶을 살면서 인내는 꼭 필수적이죠. 인내하지 않고는 어느 끝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내는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엄청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그냥 꾹 버티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인내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묵묵히 참아내고 머물러 기다리는 그런 인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죠. 이번에는 색소폰 연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감상해 보시죠.

바쁨이 초래하는 세 가지 위험. 미국 장로교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케빈 드영 목사는 저서 미친 듯이 바쁜에서 바쁘게 살면서 불평과 짜증이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몸이 아프면 육체적 신호가 오듯이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옵니다. 첫째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 영혼의 부패가 감춰집니다.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 뿌리는 바쁨에 있는 경우가 많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는 한 달에 하루를 고요한 날, Quiet Day로 정하고 종일 침묵과 기도, 써야 할 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하루의 안식을 통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친 듯이 바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고요한 안식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 영혼이 건강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하소서.

마커스 워시의 노래로 예수 늘 함께 계시니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뜻을 이루기 전에 거치는 과정이 있죠. 환란이라는 과정을 통해 먼저 우리를 다듬으시고 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를 흔드시되 인내로 하나님 주권에 머물게 하시고요. 또 연단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들어올리시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 연수의 반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영적 기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계를 가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또 믿음의 단단한 뿌리를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As the deer, 목마른 사슴이 스테파니 그레이징거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곡은 아그누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마이클 W. 스미스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40편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오카리나 연주로 주만 바라볼지라 준비했습니다.

내가 준다. 요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서 혼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과 깊이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한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이라는 튼튼한 지붕 아래서 굴굴 잠을 잘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는 회복입니다. 내 마음의 소음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듣기로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애나였습니다. 거룩한 주일 행복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성결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곤고함입니다. 그럼 그림을 잘 보시면 피부는 햇볕에 새까맣게 타 있고 피부 여기저기에 문신처럼 삶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는 이 인물화를 곤고함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곤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곤고는 한자로 고날 곤자, 괴로울 곤자를 쓰며 사전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고생스러우며 괴로움, 생활이 궁핍하거나 처지가 어려워 매우 힘든 상태,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권고함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말 죽자고 열심히 사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막상 취업이 안 될 때,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를 권고함이라고 한답니다. 두 번째로 권고함은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불화, 친구의 배신 등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깨어졌을 때 인생은 권고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외롭고 이해받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권고함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느끼는 삶의 외로움이 권고함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상실의 순간에 권고함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가족의 죽음, 재산의 상실, 꿈의 좌절, 건강의 상실 등 인생의 상실은 우리를 권고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을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내 전부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삶이 권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권고함은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벌레는 그의 삶을 다 갉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권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권고함이란 경제적인 어려움, 몸이 병들어 고통스러움, 마음에 큰 근심과 걱정이 있음, 삶의 형편이 막막하고 답답함 등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영적인 것,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닥친 경우를 권고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고함이라는 것은 꽤 무거운 말이고 어려운 말이고 힘든 말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권고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육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깨어진 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고함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40편 17절 내가 권고하고 궁핍하오니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때 다윗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미래는 내일은 불안하여 알 수 없고 마음은 무너진 지 오래이고 몸까지 병들어 지쳐있는 그런 상태, 그 복합적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권고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 102편의 표제어가 권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지독한 고통의 세월을 버텨내면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102편은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시대 혹은 포로 후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상태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고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라고 해서 무너진 시온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씌어진 시가 맞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를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 시편의 표제어는 우리가 주목을 끄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곤고함, 상함, 그리고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권고하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름을 짤 때 무거운 압착기로 짓눌러서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옛날 기계라고 말하는데요. 이 권고하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무거운 압착기로 쥐어짜고 쥐어짜서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게 짓눌려서 내 삶의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권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살이를 하면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이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몸에 질병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 몸도 아프고 나라도 아프고 내 동포들도 아프고 그런 가운데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압착기로 짓눌려지는 듯한 상황을 시인은 권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마음이 상하

아요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상한다고 하는 이 말의 성경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수이 죽은 자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15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나도 함께 죽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랑하는 이만 수의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나도 수의를 입고서 그 옆에 죽어 함께 누워있는 것 같은 그 지독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슬픔이 지금 시인은 마음이 상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가 죽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그래서 죽은 이와 함께 죽어가는 것 같은, 나도 관에 누워져 있는 것 같은 오늘 시인이 말하는 마음이 상함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불평, 원통함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동포들은 모진 고통과 서름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근심이라는 말이 불평, 원통함이라는 말처럼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이 누구를 향하고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시인은 세상이나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은 자신과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곤고함과 상함과 근심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았습니다. 뭉쳐져 있으면 이 백성들이 뭔가 나라에 해가 되고 또 다시 자기들 고국으로 돌아갈까 봐 뿔뿔이 흩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가운데 시인은 지금 병들어 지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밖에 그가 지금 붙들 수 있는 끈이 없어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게 속히 응답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여기서 괴롭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원으로 보면 공간에 매우 비좁아 운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암담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좌우로 비켜갈 수도 없는,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하게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시간 속에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마저 침묵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내 온몸은 시커멓게 타서 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뼈도 타고 그 속에 골수까지 타버린 그런 견딜 수 없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시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말하는데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고난으로 인해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타서 재가 된 상황. 이런 가운데 작은 바람이라도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이 재처럼 되어 있다가 그 세상 바람, 인생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 날려버릴 것 같은, 내 몸이 재가 되어서 공중에 산화되고 흩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지독한 고통 속에 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 가운데 내 날이, 내 생명이 다한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수명이 다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칠 대로 지치고 약할 대로 약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원수의 공격은 야속하게도
더 맹렬해져

지고 더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시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세 종류의 시로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광야에 홀로 사는 올빼미, 황무지에 외로이 사는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빼미와 부엉이는 광야나 황폐한 곳에 고독하게 사는 날짐승입니다. 또 7절에 내가 밤을 세운이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이 서글프고 힘든 처지와 조국과 동포들이 당한 이 끔찍한 고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 모습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새는 떼를 지어 무리 지어 사는 그런 날짐승이고 매우 활기차고 수다스러운 계속 조잘조잘거리는 그런 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참새가 어쩌다가 무리에게 떨어져서 홀로 있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이 지는 자신의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올빼미 같고 부엉이처럼 온 밤을 지새우고 참새처럼 홀로 떨어져서 낮에도 혼자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원수들 미쳐 날뛰는 자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조금은 보아줄 만한데, 내가 넘어졌으면 일어날 시간을 줄 것 같은데, 내가 울고 있으면 눈물 닦을 시간을 주면 좋겠는데, 원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일토록 비방하고 미칠 듯이 날뛰고 저주의 맹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저 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냐? 믿음이 반맥해주냐? 기도가 반맥해주냐? 저걸로 끝났어. 너희들은 일어날 수 없어. 이젠 끝이야 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으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는 9절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날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조상들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제 위에 앉아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엇날리는 죄를 먹는 것이 양식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에 죄가 섞여서 이것이 눈물인지 잿물인지 알 수 없는 그것이 내 지금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 살 날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죽어가서 내 수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는 말하기를 내 날이 그림자 같고 뽑힌 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석양의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해가 떨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내 날도 내 수명도 곧 사라질 것 같다. 뿌리 뽑힌 풀이 곧 여름 태양에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인의 몸과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고 생명의 날이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원수들의 공격은 인정사정 없이 더욱 거세어져서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고집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권고함이 우리를 악착같이 그 권고함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고집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빛 하나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고집이 성도의 고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인생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댈 수도 없습니다. 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빛 하나, 소망 하나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나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집이고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의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감옥 같은 곳에 누워서 수위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하심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아니, 나를 권고하게 만드는 이 인생도 변하고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쉬 변하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내가 버려집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이 보여주는 믿음의 고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이 하나님을 붙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실 때가 되었다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70년이 아직은 멀어 보이는데도 시인은 그것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나라는 폭삭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끌려온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무엇 하나 될 만한 조짐, 내가 붙들 만한 근거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당시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바벨론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온의 돌들을 기뻐하고 그 땅의 티끌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번창하고 이 빛과 번쩍한 이 바벨론의 영화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로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무너져 돌뜸이가 된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빛과 번쩍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도성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시 희망으로 일어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시인은 15절에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시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날의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왕이, 지금은 바벨론의 백성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들 모두 다 입을 닫을 것입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들의 그 교만한 입을 닫게 될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근거 하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나라가 무너졌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무지 가능성, 신라 같은 희망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의 버금가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 우주와 지구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믿음의 고집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창조의 복음가는 역사로 돌아올 것이라고 오늘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절에 나오는 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은 성소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포로살이의 서러움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집을 가질 때에 그 고집에 응답하셔서 창조의 역사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아니 내게도 보이는 것 하나 없고 들리는 것 하나 없고 만져지는 것 하나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집으로 버티고 버텨내면 여러분의 삶에도 창조의 복음가는 창조의 위대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23절 이하에도 시인의 간절한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24절에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왜 있다고요? 시인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으로 버티고 버티고 버텨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절부터 27절에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선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변함이 없어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변함이 이 시시로 일어나는 수시로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보이는 것 하나 없어도 들리는 소리 하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 것이고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내게 창조의 기적으로 돌려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믿음의 고집이, 고집스러운 믿음이, 믿음의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절망을 바꿉니다. 건강을 바꿉니다. 상황을 바꿉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외롭게 믿음의 씨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고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호사였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연이어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4살짜리 막내 아들이 병으로 죽었고 투자했던 건물에 불이 나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니까 의사가 휴가를 가서 잠시 쉬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내 딸을 먼저 배로 유럽으로 휴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가족들이 탄 배가 대서양에서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고 내 딸은 모두 바다에 잠긴 채 시신마저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아내가 보낸 전보는 단 두 마디였습니다. Save the alone. 혼자 살아남았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들었던 스페포드는 곧바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중에 사고가 났던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선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저 바다 아래에 당신의 딸들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선장은 뭐라고 어떤 심정으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은 스페포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아들이 죽었죠. 사업이 망했죠. 이제 내 딸마저 바다에 수장되어서 시신을 건질 수 없는 이 처절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냥 그대로 바다에 뛰어내려서 딸들 곁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엘리사가 나이 많은 한 부인에게 늦둥이 아들을 얻도록 기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늦둥이 아들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아들이 사망하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렇게 달려오는 그 사람에게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묻습니다. 평안합니까?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이 놀랍게도 평안하다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아들을 잃은 애비가 재산을 잃은 사업가가 내 딸마저도 잃은 내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중에 그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내 인생 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여러분 스페포드는 그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끈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공고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고집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없어도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 믿음의 고집이 여러분에게 창조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불렀던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후에 이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0: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외롭고 처절해 보이지만 믿음의 고집으로 서 있을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의 복음과는 기적을 너희들에게 일으켜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여러분을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인생의 짐이, 건강의 짐이, 가족이라고 하는 짐이, 자녀라고 하는 짐이, 사업과 직장이라고 하는 짐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무겁고 힘들지라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고집스럽게 주를 붙드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창조의 기적이, 창조의 복음과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삶의 권고함, 그 권고함 속에서 고집으로 서 있을 때 고집으로 믿음으로 버텨낼 때 창조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믿음으로 권고함을 이겨내고 그 권고함 끝에 창조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이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모든 짐 내려놓고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네, 소리엘의 음성으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박종호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염려는 미래의 문제를 오늘 미리 짊어지는 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말 못할 고민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짊어진 모든 짐을 남김없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네, 레인보우 브릿지의 음성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홍기장의 음성으로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염려가 너무 많아서 기도를 못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염려가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가진 염려가 그 무엇이든 붙들며 씨름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은혜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품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인데요. 이 기쁨을 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사는데요. 그것의 참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외침이 되길 원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라우다테 도미눔, 주를 찬양하여라. 소프라노 박미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모인의 찬양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의 베이스 김요한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돌아와 돌아와 유전식의 트롬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나무에네의 찬양입니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길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김선희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늘나라의 창고 열쇠이기도 하고요. 원수의 배후를 지켜주는 보호의 울타리이기도 하며 신령한 상태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풍요한 열매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곡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 대하여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이죠.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동편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줄을 가지고 일천천씩 모두 네 번을 재봅니다. 여기서 일천척은 우리 환산으로 약 500m 정도가 된다 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다음으로 물 깊이를 재어봤더니 무릎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로 재보았습니다. 허리까지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보았습니다. 온몸이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물을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령에도 깊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도 깊은 성도가 있고 얕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심의 깊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입니다. 최고의 작품의 음성입니다. 나의 가는 길.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에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강의 깊이에 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깊이가 있다는 것과 성도의 신앙도 깊은 성도가 있고 얕은 성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발목이 잠기고 또 무릎이 잠기며 허리가 잠기고 수영할 만큼 깊이 잠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이죠. 첫 번째, 발목이 잠기는 성도입니다.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처음에는 발목에 찼습니다. 발목 수준에 올라온 믿음의 수준의 성도들 말이죠.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믿음의 맛을 아직 모릅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목만 물에 닿았을 뿐이지 아직 다른 체험이 없죠. 주일 낮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발목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어느 믿음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장로님에게 이끌려 겨우 교회만 출석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먼 외국에 일을 보러 가게 됐고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내가 없어도 이번 주 주일 예배 반드시 꼭 드려라. 결석하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아버지. 월요일이면 확인할 거다. 네, 알았습니다. 장로님 아버지는 월요일에 정말 집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어제 교회 갔었니? 예. 누가 대표 기도를 하셨니? 기도 시간 늦게 가서 몰라요. 목사님은 무슨 설교 하셨니? 조느라고 몰라요. 헌금 기도는 누가 했니? 일찍 나와서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발목 신자입니다. 책으로 말하자면 책은 읽지 않고 그저 지니고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성경책은 장식으로만 가지고 다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아직 은혜를 모릅니다. 이런 경우를 발목 신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김은진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초롬님의 음성,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에스겔서 47장의 강의 비유에 관하여서 성도의 신앙이 수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밖에 잠겨지지 않는 신자 말이죠. 두 번째는 무릎 성도입니다. 천사가 두 번째로 측량하여 보니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1,000척을 더 측량하고 보니 무릎 정도의 물이 차는데 이것은 무릎, 즉 기도를 상징합니다. 발목은 교회에 근근히 출석할 정도의 수준, 무릎 성도는 한마디로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의 맛도 알고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줄 알고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알지요. 무릎 신자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가장 좋은 기도 자세가 무엇이냐에 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손을 모아 위로 치켜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지요. 두 번째 사람은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니요, 일어서는 것이 무릎을 꿇는 자세보다는 훨씬 낫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전봇대의 전화 수리공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본 바로는 12m 높이의 전봇대에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린 채 드렸던 기도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기도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시든 다 들어주십니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찬송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설교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의 단계가 바로 무릎 수준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정경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연이어 들으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이무화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깊이가 있고 단계가 있다 했습니다. 발목성도 그리고 무릎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 47장에 강의 깊이가 다시 허리까지 차는 경우입니다. 천사가 세 번째 측량을 하였더니 물이 허리까지 찼다 했습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대장부들은 허리띠를 묶고 힘을 씁니다. 욥기서 38장 3절에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했습니다. 대장부는 허리를 묶지요. 가장 힘 있는 왕은 허리에서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허리는 힘입니다. 성령과 함께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성도는 허리 수준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성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여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 집사님은 이 말을 벽에 붙여놓고 일주일에 하루는 떼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만 가지의 복을 주셨다는 간증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허리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히즈윌의 음성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신앙에도 깊이가 있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발목까지 닿는 성도, 무릎까지 닿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힘을 쓰는 허리까지 닿는 성도, 끝으로 온몸 성도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천사가 네 번째로 측량했습니다. 온몸을 담글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헤엄을 칠 수 있는 물이었죠. 물에 담그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전적으로 물 속에 살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온몸의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성도 가운데는 발목 성도가 있고 무릎 성도가 있습니다. 허리 성도가 있고 온몸 성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몸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의 환상 가운데 보여진 발목까지 담겨지고 무릎까지 담겨지며 허리까지 담겨지고 그리고 온몸을 담그는 강, 특별히 온몸을 바쳐 일하는 성도에 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이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오시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일본의 선교사 알트맨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조선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조선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불모지라는 말이었죠. 누군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언더우드는 순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네가 조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선교부에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청원서를 냅니다. 그러나 선교부에서 당시 한마디로 거절했답니다. 조선은 아직 쇄국 정책을 쓰고 있고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며 죽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이유였죠. 그러나 언더우드는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때마다 거절당하였죠. 언더우드의 고집을 결국 선교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성령님의 강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조선 땅을 위하여 내가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한국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섞여 사는 것 같지만 네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발목 성도, 무릎 성도, 허리 성도, 그리고 온몸을 바친 성도 말이죠.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속에서 온몸을 담그고 살아가며 주님께 기쁨 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주의 나라와 영광 이곳에 옹기장의 선교단의 음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행동심리학자 메라비언에 따르면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이런 정도라고요. 목소리가 38%, 내용이 7%, 자세나 몸짓 같은 태도가 55%라고 하는데요. 결국 내용보다 관계에 없어 보이는 태도가 말의 가치를 정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학습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국제학습연구회에 따르면 학습 방법에 따른 기억 효율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의 듣기가 5%, 읽기가 10%, 시청각 수업이 20%, 집단 토의 50%, 실제 해보기 75%, 서로 설명하기 90%. 이것을 성도의 삶에 적용해보면 설교를 그냥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그냥 듣는 것보다는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실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말씀을 직접 읽고 실천하고 또 교제로 서로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를 지키고 보호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로와 힘과 피난처가 되어줄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수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유혹과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현재 나의 내면 상태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새로운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람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이겼어도 현재 마주하려는 환경과 자신의 내면 상태에 따라 유혹은 언제나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도 자신과 함께한 600여 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일라가 더욱 비중 있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고 자주 유혹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배이신 예수님과 비견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그런 구절인데요. 예수님과 비견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극심한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동물들은 굴 속으로 숨어들었고 세상은 차가운 침묵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작은 어미새 한 마리가 얼어붙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노래였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던 여우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미련한 새야, 네가 그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얼음이 녹을 것 같니? 네 목소리는 그저 차가운 바람 숲에 묻힐 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숨기나 해. 그때 어미새는 깃털을 가다듬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은 이 겨울을 당장 끝내려는 것이 아니야. 온 세상이 얼어붙어서 죽음의 계절이 찾아왔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있는 봄의 생명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야. 내가 노래를 멈추지 않는 한 이 겨울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해. 세상은 영적으로 얼어붙은 빙하기와 같고 우리를 삼키려는 이리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에이 뭐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텐데 뭐 그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고 있어 라며 조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명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영적으로 얼어붙은 그런 땅들이 녹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봄을 기다리며 복음 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김도연의 봄, 홀리원의 봄처럼 비처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행해야 할 지침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챙기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는 거리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영국의 출퇴근 시간 런던 지하철을 역은 엄청난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혼잡하다고 하지요. 거기다가 갑작스러운 선로 고장이나 파업이 잦아서요 노선이 꼬이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때 역 광장에는 확성기를 틀고 바뀐 노선과 목적지로 가는 빠른 길을 소리 높여 안내하는 교통 안내원들이 배치되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바쁘고 짜증이 난 출퇴근길 시민들은 안내원의 목소리를 시끄러운 소음 취급하며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하던지 또는 어우 길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왜 이래요 이거. 그러면서 이 안내원들한테 따지면서 짜증내거나 삿대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원들은 사람들이 귀를 막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안내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누군가 화를 내며 지나간 자리에서도 곧바로 확성기를 입에 대고 다시 외치는 겁니다. 이쪽 길을 막혔습니다. 저쪽 플랫폼으로 가셔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 안내원의 사명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잘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 안내원의 사명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길을 계속 외치는 것. 그거 하나가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내원은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나아간 세상은 이리때와 같아서 복음을 거부하고 냉대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생명의 길을 외치는 것, 그 하나가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오늘도요 정말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배에서 노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편물을 가득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나 난파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한 집배원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집배원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섬에서 몇 달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몰골은 아마 불황자와 다름이 없었겠지요. 시간이 지나서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오는 것을 본 집배원은 기뻐하면서 육지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집배원이 배에 올라타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자신의 입을 옷이나 보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파된 배에서 겨우겨우 건져낸 무인도 그 동굴 속에 숨겨놨던 그 우편물 가방. 처음에 난파됐을 때 자기가 전하라고 했다가 못 전한 그 우편물 가방, 그걸 제일 먼저 챙기더래요. 구조대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힘든 무인도에서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기적같은 상황인데 왜 이 낡은 가방을 그렇게 챙기는 겁니까? 집배원이 대답합니다. 제가 비록 섬에 갇혀서 다 죽어가는 처지였을지는 몰라도 제 사명은 이 편지들을 주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우편 배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조가 되었으니까 제 사명을 다해야죠. 성경에서도요, 제자들은 주머니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지극히 연약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척박하다고 해서 배달부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 모두 주님의 대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데이 월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네, 찬양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원데이 워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받을 심판이 두로와 시돈이 받을 벌보다 더 크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니까 기러기들은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대형을 이루어서 V자로 비행을 한다고 하죠.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에게 양력이 생기면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 70% 이상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에 V자 대형으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행에서 주목할 점은 맨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무리를 이끄는 리더격 기러기의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의 울음소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뭐 알겠어요. 근데 울음이 왜? 이런 생각이 들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비행 내내 끼룩끼룩끼룩끼룩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새들이 날아갈 때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기러기 날아갈 때 끼룩끼룩끼룩끼룩 이것은요. 리더를 향해서 우리는 리더 너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 힘내! 끼룩끼룩 힘내! 끼룩! 응원이자 신뢰의 표시가 바로 깨룩깨룩 그 울음소리라고 하죠. 만약 어떤 기러기가 내가 왜 저 기러기를 따라가야 돼? 아, 내 맘대로 날아가겠어 하면서 대형을 이탈하거나 무리의 소리에 귀를 닫게 된다면 거센 맞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추락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기러기들은 공동체가 지르는 그 소리를 생명의 신호로 믿고 철저히 보조를 맞추어 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공동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와 신앙의 지체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끼룩끼룩과 같은 그런 말씀과 권면에 그 우리가 그냥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생명의 울타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난 여기 나갈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바람의 저항을 거세게 맞는 그 기러기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도요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지명현 목사님의 성도여 다 함께.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진명인 목사님의 성도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뛰어난 연주자가 각자의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 중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었고 자존심 강한 플루트 연주자도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명 연주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전면에 선 지휘자의 손짓을 바라보고 지휘자가 해석해주는 악보의 흐름에 자신을 맞춰간다는 겁니다. 한 바이올린 단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지휘자의 신호와 공동체의 호흡을 무시하고 나만의 소리를 내는 순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음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내 악기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주님의 권위를 담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말씀의 권위와 지체들의 건강한 권면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정근 같은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한 한 유망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스 중반이 지났을 때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고 지금 더 스피드를 내야 아프리카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생겼는데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판단대로 확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서 함께 달리던 팀의 페이스메이커 동료 선수가 단호하게 지금 오버페이스를 하면 35km 지점에서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몰라 내 말을 믿고 지금은 철저히 내 발걸음 소리에 맞춰서 에너지를 아껴야 돼 알았지? 선수는 순간 갈등을 하긴 했지만 감독님이 세워준 동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숨소리를 죽이고 오직 동료의 지시에 순종하며 페이스를 유지했는데요. 결국 마지막 5km를 남겨두고 지금이야! 하고 힘을 쫙 쏟아부은 선수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내 판단을 믿지 않고요. 끝까지 곁에서 페이스를 조절해준 동료의 음성을 감독님의 지시로 믿고 순종한 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지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거칠고 유혹도 많아서 이 스스로의 판단대로 행하다가는 영적으로 지치거나 무너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믿고 조바심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영적 마라톤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의 버전으로 함께 나누고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카운슬링 기법의 창시자 칼 로저스는 경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청은 깊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의 단어, 생각, 깔려있는 의미, 숨겨있는 의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때때로 그 밑에는 인간적인 절규가 묻혀 있습니다. 또 칼 로저스는 심리상담의 70%는 듣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에서 마찬가지로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사연을 물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옳은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셨고요. 그들의 사연을 먼저 경청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소진영의 믿음과 삶,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하시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감하시네 찬양, 보통은 위로부의 찬양으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범키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경청, 듣는 것의 70%가 심리상담의 전부다. 칼 로저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고 또 순교자이신 본 회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의 귀를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그 시 위에 붙여진 찬양이죠. 보네퍼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당시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적발돼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 전에 투옥되었을 당시 지인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예요. 그런 편지들을 엮어 만든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대에 오르기 직전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유언과 같은 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동욱의 삶 위의 주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더 듣겠습니다. 더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나갈 때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로 세상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아이빅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희망세의 내 눈만 바라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박진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진웅의 계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산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하겐 알게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와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보통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또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감동했을 때 그 감사함.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큰 일이 아니어도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보다 걱정, 근심할 거리들을 더 쉽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북녘당에 계신 성도님들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지도자나 또 당, 뭐 수령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감사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지선의 감사라는 찬양 전해드렸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숨을 쉬는 것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일들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를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을 우리가 바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북한 한국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또 전해드리고 있고요.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들 세계의 뉴스들 함께 하실게요.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라디오 AM 채널을 통해서도 북녘땅에서는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한마음이 돼서 우리는 같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은 북녘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분들의 간증,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누리며 살아가시는지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김도현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0: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네,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네. 그렇죠.
0: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그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보냈었고
0: 네.
1: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0: 네.
1: 평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0: 네.
1: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0: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1: 네.
0: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1: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0: 네.
1: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 번은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 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0: 다 네. 뺏겨서.
1: 밑지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의 교육
0: 네.
1: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던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0: 한국 드라마를
1: 네네 보게 네.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0: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1: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영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0: 네.
1: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0: 후반대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네,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1: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0: 그렇죠.
1: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1: 동네에도?
0: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몰라도.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0: 맞습니다.
1: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네.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어떠셨어요?
0: 아니요.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 긴 시간인데
0: 그렇죠.
1: 북한을 네.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들은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네.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네.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예,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1: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혹시 예.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닌가
0: 네 그래서 그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1: 그렇죠
0: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요.
1: 그러니까 호적도
0: 그렇죠. 불법 체류자이기 네. 때문에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1: 네.
0: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하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네.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0: 아, 제가 그렇게 탈 뻔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1: 피하셨구나.
0: 뭐, 예, 제가 네. 뭐 어디를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1: 네.
0: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1: 예.
0: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아이고.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보면
1: 그 지역에서 예.
0: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는 내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1: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0: 네, 네.
1: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한국에 좀 쉽게 왔죠.
1: 이야.
0: 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맞습니다. 네. 네.
1: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솔 자매님, 벌써 한국 정

0: 갑자기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1: 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0: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1: 네네.
0: 네.
1: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제가
0: 네.
1: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를 벌이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탕감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예술대학들이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내용을 졸업작품 과제로 내주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라면과 과자 등 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품질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의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윌레졸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 논의가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주요 7개 나라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문서에서도 북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윌레졸 부차관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상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해외 IT 인력 활동, 가상화폐 탈취 등 불법 수익원 차단에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보다 군사적 준비 상황이 우선돼야 한다며 성급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악용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조건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 정상회의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모스크바 인근의 대형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요 공항 여러 곳의 운영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최근 2년 사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최대 규모 공세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에 대응

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타면 모스크바도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추가 공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여러 지역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방공망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추가 무기 지원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단됐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전선에서는 양측의 군사 충돌이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 탕감 혜택을 내걸고 병력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입대자들에게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보너스와 대규모 채무 면제,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참전에 따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입대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군 모집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정보기관은 전쟁 이후 러시아군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 러시아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 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서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증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해 초 1조 6천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 5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1년 반 만에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초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는 명품과 자동차, 금융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열풍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경우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주요 예술대학들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희생과 충성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졸업작품으로 창작하라는 과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과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의 영웅성과 희생정신을 부각하는 작품을 졸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음악무용대학 학생들은 기존의 연주나 성악 발표 대신 직접 작곡과 편곡, 무대 연출까지 포함된 집단 창작 작품을 준비해야 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작품 평가가 향후 직장 배치와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긴장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작품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반제투쟁의 영웅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북러 관계를 강조하고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과 충성심 검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이 라면과 과자, 사탕, 맥주 등 다양한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관 세관을 통해 김치라면과 해물라면, 소고기 라면 등 여러 종류의 라면이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과자와 사탕류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는 중국 상품이 북한으로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제품도 중국에 수출된다며 경제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색상 디자인이 이전보다 개선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는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이나 한국산 제품에 비해 맛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혹시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 촬영까지 진행하는 체험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형 수술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짧은 시간 안에 외모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한국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뒤 변신한 모습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한국식 화장법과 헤어스타일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성수동, 홍대 일대의 미용실과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중국어 예약 서비스와 홍보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뷰티 산업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쇼핑 관광을 넘어 직접 변신을 체험하는 형태의 관광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9일 열린 A조 2차전에서 개최국인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에 0-1로 패했습니다.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한 한국은 조 2위를 유지했지만 멕시코가 2연승으로 조 1위와 32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조 선두 도약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참가해 조 1, 2위 24개 팀과 조 3위, 상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합니다. 조별리그 순위는 승점이 같을 경우 상대 전적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이 최종전에서 승리하고 멕시코가 패해 승점이 같아져도 멕시코에 패한 한국은 조 1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데요. 한국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2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할 경우에는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조 3위 또는 최악의 경우 조 4위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조 2위로 32강에 오르면 B조 2위와 맞붙게 되지만 조 3위로 진출할 경우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팀 등이 포함된 조의 1위 팀과 상대해야 할 수 있어 더욱 어려운 대진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로 시작해 25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0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40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고백을 함께 합니다.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의와 성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니 내게로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남과 북 가운데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이 새벽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 함께 그 마음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경꾼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고 그래서 구경꾼이지. 십자가 앞에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누가복음 23장 36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 내에는 3대 꾼이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 관목만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 말꾼, 입으로 말로 한몫 보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일꾼, 말 없이 실천하는 꾸준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경꾼, 말꾼, 일꾼.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 번째 일꾼이 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에 구경꾼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나열을 했을 때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물론 구경하러 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여자의 말에 그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구경 때문에 쫓아다닌 사람들 중에서 구경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데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주님의 일꾼으로 어두운 세계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중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남한 정착 이제 100일 차에 접어들고 계신 청진의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 광명에서 또 터를 잡고 사랑하는 너무나 어여쁜 따님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할 텐데요. 이옥희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누기도 한 것처럼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0: 네.
1: 함경북도 청진이면은 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0: 예.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방송으로 불어도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맨발로 맨 얼굴로 나이 없이 하나의 우악인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분들 수없이 많았고 정말 옷을 싸입자도 네. 그걸 싸입는 돈이면 그 하루 자식이 굶어야 하니까 그 꽃잡이들이 죽는 사람을 내가 넘어떼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죽은 사람 옆에다 두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살았고 그런 행편입니다.
1: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고 나서 풍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0: 내가 탈북할 때에도 고난의 행군이 기양될 때였습니다.
1: 네.
0: 역시 지금도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뻔하고 빤하게 그렇게 하고 이번이 오면서 네. 들어오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번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겹고 정말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눈물 흘렸습니다.
1: 언론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이 능력으로 어서 빨리 저 북한을 좀 건져줬으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중국에서도 수년 동안 계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그 시간 전에
0: 예.
1: 북한에 있었을 때 고향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0: 99년도에 나왔습니다.
1: 몇 살 때쯤이셨죠?
0: 그때 29살, 30살 잡히는 해 1월 23일입니다.
1: 겨울에 나오셨어요.
0: 네.
1: 그러면 20여 년 전에 고향의 모습이 선생님이 기억하는 고향 청진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에요?
0: 지금의 내가 고향의 풍경은 그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소래를 이고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사탕이면 사탕, 고기면 고기, 쌀이면 네. 쌀을 머리 꼭대기에 이고 버스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장마당까지 정진시에서 수남 장마당까지 걸자면 한 40분, 45분 정도 내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붐비던 사람들. 동복도 못 입고 그걸 한 푼 벌어야만 그 자식을 살고 남편도 살아야 한다는 그 탈탈거림을 그거밖에 나는 지금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1: 아무래도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장마당에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짙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곳에서 보시는 또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0: 예.

0: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도 그렇고 고향 땅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떠올리시고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어떤 곳인가요?
1: 암흑이 땅입니다. 암흑이 땅을 하고 암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이랑 말할 것인가. 우선 첫째, 돈 있는 놈만 살고 백성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못 산다고 말로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는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끝은 없지만
0: 네.
1: 우선 첫째, 미천이 없고 하루 한 끼 사리가 고달픈데
0: 네.
1: 그렇다고 또 조금 좀 중국과 교제해서 살자면 잡아가고 가다였고
0: 네.
1: 한국말을 조금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왜 우리는 이 한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하면 아. 그 한마디에 정치범 교제에 가야 되고
0: 맞아요.
1: 어쨌든 정말 거기서는 예, 헤어날래 헤어날 수 없습니다.
0: 분격해서는 북한 당국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이곳에서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신 바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1: 예.
0: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1: 그저 모든 고난과 모든 영혼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 여리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러한 것을 내려다보시고 어서 빨리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남하는 것 같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어서 빨리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0: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고향 땅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이오키 자매님의 이 기도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남과 북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줄을 믿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남한정착 3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땅 곳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는 그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사실과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한 가족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북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우리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저는 항상 이렇게 녹음을 할 때마다 배에서 그렇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보통 이렇게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그중에 중요한 게 좀 아침 같아요. 대표님 아침 좀 챙겨 드세요.
1: 와, 저도 아침을 먹기는 하는데
0: 네.
1: 그렇게 아침에는 또 좀 많이 좀 조절해서 적게 먹어요.
0: 근데 간단하게.
1: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좀 이렇게 그래도 그만하면 또 영양 가치는 있게끔
0: 네.
1: 네, 계란도 이제 먹고 뭐 그다음에 사과 그리고 홍당무 뭐 이런 걸로 북한은 당근을 홍당무라 그래요. 당근이란 말 몰라요.
0: 홍당무.
1: 네, 홍당무.
0: 네.
1: 네, 그런 것들 해서 아침에는 좀 간소하게 먹는데 그래도 영양 가치는 아주 충분하게 먹을 거예요, 아마. 네.
0: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뭐 달걀을 먹기도 하고 계란을 그렇게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뭐 채소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무겁게 드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한데
1: 그렇죠.
0: 식습관 중에서 또 나눌 수 있는 내 돈 내 산이 참 많은데 오늘 그중 하나를 또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함께 할게요.

0: 6월 1일 왕란 한판에 11,000원이 결제됐습니다.
1: 달걀이에요, 대표님.
2: 네.
1: 계란. 북한에서도 계란이라고 하면 통하나요?
2: 그 디라이라고도 말하고 한국은 또 달걀 그러잖아요. 북한은 달걀 그래요. 달걀.
1: 달걀?
2: 달걀.
1: 닭알?
2: 예, 닭알이죠. 닭알.
1: 어.
2: 예, 닭알. 닭알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네. 계란 이렇게도 말하는데 참 한국은 정말 제가 한국 와서 놀랐던 게 너무도 계란이 싸요. 인건비에 비해 보면.
1: 네. 예,
2: 근데 북한은 정말 계란 먹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1: 드셔본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2: 아, 먹기 하죠. 먹긴 하는데.
1: 네.
2: 그런데 그게 한국은 계란 이자처럼, 이자 한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들으면 잘 몰라요. 한판 할 때 북한은 계란 파는 게 보통 열알씩으로 팔아가지고 옛날 뱃집에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옛날에 팔긴 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장이 나게 되면 알수로 팔아요. 열알 뭐 몇 알씩.
1: 뱃집에다가.
2: 네. 뱃집 아니고도 어쩔 때는 그래서 그릇까지 가서 알수로 뭐 20알 달라 뭐 이렇게 말하긴 네. 하거든요. 그리고 알당 가격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키로가 아니라 알 크기 따라 가격이 좀 약간 차이가 나긴 해요.
1: 아, 여기도 좀 그렇긴 하죠.
2: 비싸긴 비싸거든요.
1: 네.
2: 근데 오늘 제가 샀던 계란은 왕란인 거예요. 왕란이면
1: 엄청 큰.
2: 예, 북한 주민들한테는 좀 듣기 좀 이제 잘 이해를 못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일반 계란도 있고
1: 네.
2: 그다음에 대란도 있는데 대란보다 더 큰 게 왕란이거든요.
1: 애기 주먹만 하지 않을까요?
2: 그러니까 계란도 그람수 보게 되면 평균 60g에서 이제 전후가 돼요.
1: 그래요.
2: 60g보다 작은 거는 좀 알이 작다 그러고
1: 네.
2: 60g보다 커지면 알이 크다고 그러는데 왕란은 거의 70g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왕란을 산 게 이자처럼 30알이 한 판인데 11,000원인 거죠.
1: 그렇죠. 여기서는 한 판 하면은 계란은 무조건 30알.
2: 네. 근데 또 보게 되면 또 유정란 같은 또 그런 이제 좀 고가 이제 아주 그것도 뭐 약도 먹여서 키운 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열알씩 넣은 것도 있고 15알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긴 있어요.
1: 맞아요. 네.
2: 근데 저는 지금도 아직은 그렇게 이제 뭐 좀 그런 건 아직 안 먹어요. 그래서 한 30알이라 하더라도
1: 네.
2: 한국 계란은 너무도 맛있고 다 좋잖아요. 아, 질도 좋고.
1: 여기가 한창 유행이 있었던 게 그 계란에 네. 보면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2: 네, 그렇죠. 맞아요.
1: 이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2: 네.
1: 얘가 이렇게 공간 대비 정말 밀집된 곳에서 자랐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이런 번호가 써 있어서
2: 네.
1: 아주머니들 우리 주부들이 그거를 좋은 번호를 일부러 막 맞춰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2: 네.
1: 근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달걀을 드셨던 거는 직접 사서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 좀 닭을 키우셨나요?
2: 아니죠. 우린 키우지 않고
1: 네.
2: 도시다 보니까 키우지 않고 저는 평양에 살 때도 닭을 키울 수 없잖아요. 최근에 북한에서 아파트 평양에서도 이제 계란을 먹고 싶어서 어떤 집들은 베란다에 키우다가 닭에다가 도망칠까 봐 끈을 맸잖아요. 그 씩 날았다가 끈이 맨 상태로 이제 베란다에 매달려가지고 버덕버덕거리는 것들 막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북한은 계란 수요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도 기억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반찬에만 계란을 놔주면 우리가 그걸 막 먹고 싶어서 막 목이 막 꼬르륵꼬르륵 하던 그 생각이 아직도 나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또 이제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1: 네, 평양에서.
2: 김일성종합대학 졸업하고
1: 네.
2: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건강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1: 네.
2: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제가 계란 가지고 또 연구한 적이 있어요. 계란에다가 약초를 먹여서 약달걀 만들어서 이제 김정일한테 이제 올라가는 계란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조 계란 이렇게 했는데 그 계란을 하고 제가 감사,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런 공로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때는.
1: 네.
2: 근데 그때 이제 그 계란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운곡 목장이라고 특수 목장이 있어요. 진짜 계란을 진짜 실컷 먹었죠. 그때는 어릴 때 그렇게 못 먹던 계란을 그때 진짜 많이 먹었죠. 근데 북한은 일반 주민들은 계란 먹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 샀던 계란이 30알 사는 게 11,000원이면
1: 네.
2: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도 일하지 않아도 그거 살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계란 산다는 게 있잖아요. 석 달 동안 일해도 그 계란을 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 그 열알 구매하는 거, 열알 산다 하더라도 석 달 일해야 될 정도로 노임이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계란 가치가 그리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1: 열알에 석 달이면은 거의 뭐 열흘 일해야 한 알.
2: 그렇죠. 한국에서는 한 시간 일하면 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북한은 이자처럼

0: 아니 서른 알 짜리 있잖아요. 30알을 이자처럼 그 산다 치면 거의 이제 석 달 이래야 되는 값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로그 가지고는 10알밖에 못 사요. 북한에서 현재 지금 월급 탄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시장에 사는 계란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1: 이게 뭐 밥을 사고 나서 뭐 주거비를 다 하고 나서 하는 돈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전히.
0: 아, 그게 뭐냐면 네. 북한은 원래 그전에는 배급소에서 쌀을 주고 신호품 상점이 있어요. 신호품 상점에서는 매 가정에 한해서 계란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때는 국정 가격이라는 게 싼 가격으로 구매했었는데
1: 네.
0: 지금 국가가 그런 공급해 주는 게 파괴되다 보니까
1: 네.
0: 개인들이 계란을 이제 닭을 키워서 난 계란을 팔다 보니까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매 가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타가지고 계란 사 먹으려면 한 달 월급 가지고 10알밖에 못 사 먹는 정도가 돼요. 지금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이자처럼 한 시간 일해서 30알 샀잖아요.
1: 네.
0: 그걸 사려면 노동자가 석 달 동안 일하는 월급 가지고 사 먹어야 된다니까요.
1: 근데 그것도 네. 한 판 그 제일 큰 왕란을 사신 거잖아요.
0: 왕란, 네, 그렇죠. 맞아요.
1: 저는 사실 네. 이게 계란을 아까 전에도 뭐 이렇게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일 싼
0: 네.
1: 이게 할인할 때 가거든요.
0: 네. 네.
1: 그러면 한 5, 6천 원 정도
0: 아, 그러니까
1: 일반 알을 네,
0: 네.
1: 하는 거를 구입해서 쓰기도 하는데
0: 네.
1: 근데 이것도 참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5, 6천 원 하는 거를 11,000 원짜리를 살 수 있는
0: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취사 선택해서 살 수 있는
0: 자기 선택이 그러니까 계란면에 가게 되면 종류가 제가 한번 세 번 적 있었어요.
1: 오.
0: 거의 40가지가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 이마트 그 큰 매장이 있는데 그 계란 매장이 엄청 공간이 커요. 거기다 계란만 쌓아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 그거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야, 한국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시장 경제가 좋은 게 경쟁적으로 자기 물건을 만들고 그 파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도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사먹게 되는 게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왕란을 고집은 해요. 왜냐하면 계란 속에는 이제 노란자도 있지만은
1: 네.
0: 노란자에는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좀 있다 보니까
1: 그쵸.
0: 근데 흰자 있잖아요. 흰자. 이 란 단백이라는 게 이제 흰자에 많거든요. 근데 그 단백도 있지만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란은 그래도 큰 거 사야 좀 속에서 변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한 시간 일해도 한 시간 뭐 보다 더 적게 일해도 이제 30알 큰 계란을 살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북한에서 국동방송 들을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야, 도대체 저게 얼마지? 이렇게 자꾸 생각했는데 실제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1: 네.
0: 살 수 있는 계란을 북한은 석 달을 이래야만 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1: 아, 참 이게 계란이 저희 주변에 보면은 단백질 말씀하신
0: 네.
1: 단백질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과장되게 먹는 친구들은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판 다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0: 아, 그런데 저는 지금 계란을 한국 와서도 몸무게가 벌써 이제는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최소한도로 지금 조절하면서 먹고 운동도
1: 네.
0: 하고 하는데도 몸무게가 자꾸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 계란도 많이 지금 조절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하루에 그래서 2알 정도는 먹어요. 그래도
1: 하루에 2알
0: 아침에도 후라이해서 먹고 저녁에도 이제 보고서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 있긴 한데 보통 보면 그저 2판 정도를 사서 먹다시피 하죠. 그러면 한 2시간 일해가지고
1: 네.
0: 거의 60알 사 먹는 셈 되죠. 한 달에.
1: 아.
0: 네, 근데 우리 가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란을 사다 보면 집 가족도 이제 보면 이제 계란은 한국은 너무 흔하니까
1: 그쵸.
0: 먹을 게 많으니까
1: 맞아요.
0: 어쩔 때는 까먹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다음 달에 가서는 또 조금 적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1: 거의 뭐 냉장고에 무조건적으로 구비해두는 식품 중에 하나.
0: 예, 제가 좀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할까요?
1: 네.
0: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남자 형제 둘이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제가 대학 시험 치러 가야 될 때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한테만 주던 계란 후라이를 계란 그 북한은 계란 그 기름으로 튀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1: 네.
0: 여기서는 계란을 그 후라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계란 부치기에 뭐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냄새가 엄청 세요. 계란 부칠 때 그 냄새가.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배부르니까 잘 못 느끼는데 어릴 때 이제 자다 보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 계란 반찬 막 하잖아요. 아. 아침 밥 시간 준비하면서
1: 네.
0: 그 밥상 딱 차리지만 아버지한테만 계란 반찬 가고 우리한테는 안 주니까 그 계속 눈이 가곤 했잖아요. 그러다가 대학 시험 치러 가게 되기 전에 어머니가 거의 한 달은 저한테 계란을 해먹였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게 지금 형한테만 해주니까 그때부터 눈 뜨야 되겠는데 뜨지마자 눈 감고는 엄청 큰

0: 사람이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아, 자기 그때 어머니가 형한테만 그거 해줄 때 진짜 그때는 막 눈물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북한은. 네. 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따려주는 것도 그때는 막 엄마가 야속했고 제가 그렇게 이제 대학 갈 때 전자 네. 먹은 걸 우리 동생이 그때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형만 뭐 자식이냐고 하는 식으로.
1: 동생분은 대학 가실 때 안 해주셨어요?
0: 그 대학 갈 때 그 다음에 해줬죠. 그 이후에. 근데 제가 그때 대학 갈 때는 계란이 흔하지 않으니까 한국 같으면 저도 먹고 다 같이 해서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동생이 그때는 뭐 눈 감고 뜨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때는 막 엄마를 원망했겠어요 그때.
1: 참 이게 저희가 계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눠도 남과 북의 차이가 술술술 계속해서 다 나누지 못한 이런 간극이 있잖아요.
0: 아 정말 한국은 계란이 너무 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월급에 비하면 너무 싸잖아요. 뭐 한 시간 일해가지고 서른알 쌀 정도 되면 뭐 네. 너무도 싼 거죠.
1: 최저로 한 시간 일해서 최저로 서른알을 사고 우리 대표님만 해도 벌써 몇 알 100알이 넘죠. 한 시간에.
0: 글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건데 아, 저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도 이제 같은 우리 한반도인데 조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차이가 심한 거예요.
1: 네. 근데 이럴 때마다 저희가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남북의 간극을 생각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묵상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시편 145편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1: 아멘.
0: 아멘. 네. 참 하나님의 나라와 우상 섬기는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우리가 먹는 흔한 음식에서도 나타난다고 좀 봅니다.
1: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 구할 때 아들의 그 자녀의 울부짖음을 못 들은 척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북녘땅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또 계란에 대해서 우리의 식료품의 거의 뭐 필수품과도 같죠.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네. 계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묵상한 이 말씀에 붙들면서 또 북한을 위한 기도의 소망의 한 줄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 돈 내 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0: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성경

으로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계속해서 찬양한 곡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황금종교회 최강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한순간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해 보면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생각하기도 싫은 그 시간보다 수만 배 더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보다 수만 배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 주셨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을 때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2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북한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5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8도까지 상승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5에서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날의 기도원을 여롯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7장 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긴장하거나 떨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죠. 전쟁이 나거나 자녀가 큰 시험을 치거나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한다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큰일이 있으면 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것은 우리의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 안의 평안은 전쟁 속의 평안이죠. 어려움 속의 기쁨이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깨어지지 않는 평안이라 생각합니다. 죽음마저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사실 우리가 구하는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이 아닐까요? 그러나 진정 주님이 오실 때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해 일어나기 힘든 아침에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즐거운 여정이 되게 하소서. 인생은 관광이 아니라 여행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짧은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불평하기보다 과정 하나하나를 즐겁게 여기기 원합니다. 목적지만 보느라 과정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고생했던 시간들이 세월이 지나면 더 아름다운 추억이 되듯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어려움을 대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경치 한 번에 여행의 모든 어려움이 씻기듯 예기치 못한 기쁨의 순간을 주셔서 하루의 모든 고생을 씻어낼 힘을 얻게 하소서.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어디로 가느냐만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여행 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여행 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손잡아 주소서.

주님, 제 손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병자와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하여 제 손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발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기쁨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가기 위하여 제 발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목소리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사랑이신 당신 말씀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말하기 위하여 제 목소리를 당신께 바치나이다. 주님, 제 마음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모든 일을 예외 없이 사랑하기 위하여 제 마음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올려드려야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해야지요.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새해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에서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는 나누다, 마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뜻이래요.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두고 계신가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2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감사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감사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시작하는 일상처럼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일상보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일상이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기도의 일상이 익숙하게 하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한계가 없으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키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기도가 어디에서든 어느 시간이든 일하시는 아버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해주시고 어느 시간이든지 지켜주소서. 내 마음에 멀다 생각지 않고 기도 중에 만나게 하시고 일하여 주소서. 나의 상식으로 아버지를 가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가 존재하는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나와 함께 하시며 한계가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그런 주님께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감사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감사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감사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감사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두 글자 남겨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두 글자 계속해서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 그러나 언약궤는 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전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미신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힘만 빌리려고 언약궤를 함부로 사용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탈취했습니다. 그걸 아스돗까지 가지고 왔어요.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인데 아스돗은 그 다섯 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블레셋의 수호신 다곤을 모신 신전이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의 민족신으로서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어 왔는데 그 모습은 상체는 사람의 모양이고 하체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몸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해양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곤이 그들에게 승리와 풍요를 준다고 믿었는데 블레셋은 이 빼앗아온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파괴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온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의 전투는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쪽의 신이 적의 신을 이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상징으로 항상 상대의 그 신상을 탈취해 와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신상 앞에다가 전리품처럼 진열했어요. 블레셋은 군사 강국이라서 항상 전쟁을 했으니까 그 신전 앞에는 수많은 민족이

0: 신상들이 전시되어 있었겠죠. 우리가 최고다. 사람처럼 적의 신도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패배한 적의 신의 힘을 흡수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이 더 힘이 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고 했는데 말이 곁이지 그냥 발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전리품처럼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은 이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언약궤를 성막 한가운데 깊은 지성소에 소중히 모셨고 수백 년의 파란만장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언약궤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블레셋이 자기 신상 앞에 던져놓고 모욕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언약궤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한 수치와 모멸감을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마 그날 밤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자축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겠죠. 그리고 모두 정신없이 골아떨어졌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포로로 잡고 불의가 정의를 세상이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잠시뿐이었고 블레셋의 그 오만방자함이 어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를 그들은 아직까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1: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신전에서 예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에 기절초풍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 엎드려진다는 히브리어 나팔이란 말은 전쟁에서 패배한 장군이 승리한 장군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하게 신상이 그런 포즈로 엎어져 있었는데 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군사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영적전쟁에서는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다곤신상이 신전 밖에 있었더라면 아 바람이 세서 그랬나 보다라고 핑계를 댈 텐데 고요한 신전 안에서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던 튼튼하게 세워진 신상이 엎어졌으니까 그것도 얼굴을 땅에다 탁 댄 패배한 장군의 모습으로 그건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는 대참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고만정하던 블레셋인들은 아마 뒤통수로 머리를 팡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려 했던 것이 뒤집어져가지고 오히려 다곤의 무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즉시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신전문을 봉쇄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입단속을 시켰겠죠. 소문이 퍼져나가기 전에 빨리 이거 원상복구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시로 블레셋의 장사들을 불러와서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언약궤도 그 자리에 뒀어요. 아 이제 다시 신전문을 열어도 좋아.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사태를 수습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다음날 벌어진 상황은 더 충격적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포즈로 넘어졌는데 머리와 두 손목이 누가 칼로 끊어낸 것처럼 팡 끊어져 있는 거죠. 사실 신상이 엎어지면은요 부서지지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칼로 자른 것처럼 머리와 손목만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왜 의미가 크냐 하면 그 당시 머리는 지혜와 왕권을 상징했어요. 손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다곤 너의 왕권은 이제 끝이다. 너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순식간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는 전날 하나님께서 다곤을 엎어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0: 언약궤도 그 자리

자리에 계속 둬서 하나님을 모욕하려 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은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로 다곤이 그런 것입니다. 그 허무한 우상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었는데 신인데 넘어지면 사람들이 세워줘야 했어요. 이런 무기력한 우상을 믿고 살았다는 것이 한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곤 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짓 신의 충돌입니다. 복음과 세상 우상의 충돌입니다. 다곤은 풍요의 신이라고 했죠. 오늘날로 치면 다곤은 돈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성공을 상징하고 쾌락을 상징하고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이 다곤을 믿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아요. 성공이 보장된 것 같습니다만은 곧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지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곤의 손까지 잡고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다곤의 숭배는 우리가 안 하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상을 억지로 부수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에게 도취되는 것입니다. 자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것을 더 큰 애정에 의한 축출이라고 했어요. 내게 하나님이 더 아름다워야 우상이 힘을 잃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안 쫓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몰되는 거룩함에 도취되는 예배에 잠길 때 우리는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곤 신상에 일어난 일은 이제 블레셋에게 닥쳐올 일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뜻하는데 하나님이 감춰두었던 그 능력의 손을 블레셋의 심장부에서 휘두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못 나가지고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 자신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싸워주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데 독한 종기의 재앙을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강한 무서운 팬데믹 전염병, 특히 쥐들이 옮기는 패스트로 추정합니다. 패스트였다면 사망률이 거의 70% 80%에 달하는 무서운 팬데믹이죠. 블레셋의 우상 다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궤를 모독한 블레셋의 도시 전체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휘두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했는데 쳤다는 히브리어 타카는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거지. 정말 치명타를 가하는 건데 자신들의 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찔렀다고 자만하던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 하나님을 모독하려 했던 블레셋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졌어요. 장차 사탄의 왕국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드디어 깨달았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들의 철제 무기도, 그들의 신도, 그들의 막강한 군대도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거나 항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술을 강구해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자, 블레셋은 다섯 개의 큰 도시들이 만든 연합국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다섯 개 도시들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스돗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가드, 여기도 가드도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여기로 언약궤를 옮기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노한 것은 아스돗 신단의 다곤 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곤 신당이 없는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역 신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고 가령 뭐 태백산에 가면 태백산 산신령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신은 다른 지역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의 신은 육지에서는 힘을 못 쓰니까 바다에서 재앙을 당했으면 빨리 육지로 도망가면 된다. 어리석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가드로 옮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렇게 한 지역에만 국한되었다면 애시당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까지 와서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어리석은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간 또 하나의 이유는 가드가 이전부터 용맹한 네프림의 후손 거인족들의 용사들의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죠? 훗날 다윗과 싸우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 그러니까 골리앗을 비롯한 수많은 용맹한 용사들이 가득한 군사 도시가 바로 가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용맹한 전사들이 많은 가드라면 기싸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누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또 한 번의 바보 같은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이 들리니까 뭐 골리앗 같은 거인종 용사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서 심히하고 큰이라는 수식어가 두 번이나 붙었죠.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큰 이 말은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재앙의 두세 배가 되는 그러니까 재앙이 강도가 높아졌다는 뜻이. 작은 자와 큰 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재앙이 덮쳤다는 뜻인데 무서운 이 독한 전염병이 온 도시를 덮치면서 가드 사람들도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언약궤를 도시 밖으로 내보냈어. 세 번째 도시가 이제 타겟이 됩니다. 10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산지와 블레셋 평야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인데 여기는 돈이 많은 도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도시입니다. 바알세불 우상 숭배로 유명했죠. 그런데 에그론 주민들도 이미 이전 도시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블레셋 전체 방백회의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 언약궤가 막상 자기들 영내로 들어오니까 막 기겁을 한 거죠. 아니 뭐 사람 잡을 일이 있어? 그 물건을 왜 우리 땅으로 가지고 오는 거냐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이미 하나님의 재앙은 에그론을 덮치고 있었어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것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은 에그론에 임한 이 독한 전염병은 아스돗과 가드 때보다 더 세게 왔다는 것. 여기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던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옛날에 애굽에 하나님의 10대 재앙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당하면서 애굽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때 그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온 도시가 흔들릴 정도의 죽음의 재앙이 부유하고 잘 살던 이 에그론을 덮친 거죠. 이스라엘 블레셋이 자랑하던 3대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방백들이 도달한 결론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죠.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순간에도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으니까 블레셋이 드디어 백기를 든 거. 이것은 블레셋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탈취해온 적의 신상을 돌려보낸다는 것.

것은 귀하게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쪽이 패배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째깍째깍 시간이 갈수록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강대한 블레셋의 힘으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블레셋에게 모멸당하는 것을 놔두시지는 않았습니다.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상을 치는 것을 시작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모든 블레셋의 도시들을 치신 거예요. 블레셋은 감히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옮겨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블레셋 도시를 차례로 도시면서 그 옛날 무협지에 나오는 그 있잖아, 도장 깨기. 하나하나 깨버리는 거죠.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해 블레셋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지. 이것이 구약 성경판 트로이의 목마라는 거야. 무엇보다도 다곤 신상을 먼저 치심으로써 하나님은 블레셋이 모두가 숭상하는 신의 무게를 깨버린 거지. 영적인 중심을 무너뜨리셨어.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거짓 신을 무너뜨린 다음에 블레셋 도시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 악한 마귀의 권세를 먼저 깨신 다음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를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드로 가서는 도시 전체가 전염병으로 무너지죠. 심판이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됩니다. 눈에 보기에는 불의가 정의를 세상의 돈과 힘과 모든 것이 교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초반을 보면 너무나 슬퍼요. 이스라엘은 매번 패배하고 엘리 가문은 무너지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여기까지만 읽으면 너무나 슬퍼가지고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5장에 들어오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다곤이 엎어지고 블레셋 도시들이 공포에 빠지고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세상이 자랑하던 그들의 정치력도, 군사력도, 돈의 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강합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못남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뺏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오히려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 세상 한가운데, 마귀의 속을 한가운데서, 블레셋의 신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못나서 땅에 떨어뜨린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하나님 자신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이나 응원도 없는데 그냥 얼핏 보면은 적진에 홀로 끌려간 외로운 포로 같으셨는데 오히려 적의 심장부를 하나님이 혼자 무너뜨리셨어. 2000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로 19세기 영국의 찰스 버전 목사님을 꼽아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복음은, 말씀은 용맹한 사자와도 같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회의적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설명하고 너무 많이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를 열고 사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알아서 하실 것이다. 모든 반대 세력을 제압하실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전도할 때도요, 여러분 너무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바쁘신데 이런 말을 했어. 요즘같이 기독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온갖 논리와 여러분의 달변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하면서 정말 안 팔리는 제품 팔려는 세일즈맨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는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만 한다면 그는 모든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사람들과 가장 극렬한 반대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0: 선도하셔야죠.
1: 절대 고개 아래로 떨구고 비굴하게 목소리에 힘 빠져서 말 많이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도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무적의 능력입니다. 전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죄송할 뿐이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이 아닌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만 확실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세상에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세상의 우상들의 앞에, 돈의 힘 앞에, 군사력의 힘 앞에 우리는 비굴하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우상을 압도할 것을 믿고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 거룩한 당당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사랑담은 교회 홍선범 목사님입니다.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자유와 신앙과 양심이 더욱 지켜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존중받게 하시고 공적인 기관들이 정직과 책임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로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세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 22일 월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감사 두 글자인데요.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두 글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81번으로 감사라고 남겨주세요.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면요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감사 두 글자고요. 감사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가 나누다와 마음이 합쳐진 뜻이라라는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 나눠진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염려는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구할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 감사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감사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 감사 두 글자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9757님 오늘 아침 감사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5394님 한 주간도 감사로 채워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4203님 오늘도 일할 곳에 보내주신 주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455님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충실한 마음 제게 주소서. 5898님 새벽기도 갔다 돌아오는 길인데요. 비가 촉촉히 내리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1부 끝나고 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도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50님 살아가는 동안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일본으로 선교 가시는 목사님, 집사님들 발걸음에 주님 축복 내려주시기를 4388님도 남겨주셨습니다.

0: 9277님께서 매일매일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142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요. 6498님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7125님 강릉에 사는 아들 37번째 생일인데요. 찬양대와 두 아이를 열심히 양육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합니다. 극동방송 식구들도 늘 건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감사 두 글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만나봅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지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허송세월 중 유교 때의 아이들 이야기를 주님께 드리며 이 평화를 지키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가족은 인공치하에 서울에 숨어 있다가 1951년 일사후퇴 때 피난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피난길에서 수많은 아이가 열차 지붕에서 떨어져 죽거나 부모와 헤어져서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었다. 아이들은 군가를 부르면서 자랐다. 여자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고무줄 놀이를 할 때는 전우야 잘 자라 라는 노래를 불렀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하니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저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여 잘 자라. 거리에서 구두 닦는 소년들이 미군의 두 다리에 한 명씩 붙어 앉아서 군화를 닦았다. 군화답게 아이들은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처럼 보였다. 미군이 구두를 닦을 때 달링 누나는 옆에서 기다렸다. 달링 누나는 군화 닦는 아이에게 사탕을 주었다. 거지와 전쟁 고아들이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끼니 때마다 깡통을 찬 거지 아이들이 마을을 돌면서 밥을 구걸했다. 밥 좀 주어, 밥 좀 주어 라고 외쳤다. 옆집 대문 앞에서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밥을 길게 빼서 외쳤다. 외치는 소리는 구슬펐고 울음에 가까웠다. 전쟁은 어른들이 일으키지만 가장 깊이 상처를 입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고무줄 놀이를 하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군가를 불러야 했던 아이들, 군화 옆에 매달려 사탕 하나를 받아야 했던 아이들, 장난감 대신 깡통을 두드리며 밥을 구슬프게 외쳐야 했던 아이들, 피난열차 지붕 위에서 떨어진 아이,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 그 시절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모질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깊이 들으셨습니다. 폐허의 골목마다 숨을 불어넣으시고 열차 지붕에서 떨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키시고 빈 깡통에 다시 은혜의 밥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남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고 그 눈물이 마른 자리 위에 오늘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밥상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보심과 전쟁 고아의 눈물과 피난민의 한숨과 어머니들의 기도로 데워진 은혜의 식탁입니다. 그 시절 아이들의 울음을 딛고 오늘 우리는 총소리 없는 아침을 맞습니다. 평화는 선물이 아니라 눈물로 산 유산입니다. 잊으면 흔들리고 기억하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절 아이들의 울음을 새기며 다시는 그 울음이 흐르지 않게 이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요, 이 평화를 지키라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6.25 때의 아이들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허송세월이라는 김훈의 산문집 가운데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창원특례시가 주관하는 창원특례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6.25 구국기도성회에 저도 다녀왔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매년 6.25 구국기도성회를 여는 이유도 그때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잊으면 흔들리고 기억하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절 아이들의 울음을 새기며 다시는 그 울음이 흐르지 않게 이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문학을 하나님께 6.25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듣고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이 유교가 있었던 날이죠.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그때의 많은 사람들의 눈물, 피난민의 한숨이 모두 잊혀지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나눴습니다. 인문하 다시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감사 두 글자도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는데요. 이 기도문이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 붙드시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감사 계속해서 오늘 오전 8시까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래요.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특별히 빛나는 오늘 이 시간도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하나님, 내가 주께 도망칩니다. 죽을 힘 다해 주께로 달아납니다.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이번만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소서.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들어주소서. 부디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의 견고한 동굴은 나의 은신처, 주님의 높다란 절벽 요새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내가 숨어드는 동굴, 내가 기어오르는 절벽, 나의 든든한 인도자, 나의 진정한 길 안내자가 되어주소서. 숨겨진 덫에서 나를 빼내소서. 주께로 숨어들고 싶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떨어뜨리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지요. 내가 이 어리석은 종교 노름을 미워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경중경중 뛰며 노래하며 주께서 내 아픔 보시고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소나기에 나를 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친절히 대해 주소서. 내가 다시 깊고 깊은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내 목숨은 신음으로 새어나가고 내 세월은 한숨으로 다해갑니다. 근심으로 녹초가 되었고 뼈는 가루로 변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괴물 보듯 하고 이웃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내 몰골에 놀라 보고도 못 본 척 멀찍이 돌아갑니다. 저들은 나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무덤 속 시체 마냥 나를 잊고 쓰레기통 안 깨진 접시 마냥 나를 버리려 합니다. 길거리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신이 나가 칼이라도 휘두를 것 같습니다. 저들은 문을 꼭꼭 닫아 걸고는 나를 영원히 파멸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손에 맡기니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의 종의 마음을 미소로 녹여주시고 나를 아끼시니 구원해 주소서. 주께 여러 번 기별을 드렸으니 찾아오셔서 나를 안심시켜 주소서. 악인들이나 난처하게 허탕치게 하셔서 저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지옥으로 떠내려가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나를 조롱과 야유로 놀려대는 시끄러운 거짓말쟁이들, 저들의 입을 틀어막아 주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주께서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복더미, 고약한 세상을 피해 주께로 도망치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군요. 주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감추시고 적대자의 손길에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조롱하는 저 번드르르한 얼굴들을 퇴짜 놓으시고 지독한 험담을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세상 최고의 불가사의. 포위 공격에 갇힌 이 몸, 더러 겁이 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눈밖에 났구나. 그러나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을 보살피시나 거만하여 자기 힘으로 하려는 자들에게는 고스란히 갚으신다.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 곧 오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31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5절만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뜻은 그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들과 함께 영생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 밖 하늘 나라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란 육체여 형상은 영적 존재를 뜻합니다. 그 영적 존재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여 이들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번창케 한 것이니 서로 품고 사랑하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이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 간에 옳은 것이니 곧 하나님 창조의 본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세 부류입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 진출하다 보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상하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한 것입니다. 당시 종은 소유물입니다. 생사 여탈 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의 노사 관계와는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직장의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은 모두 어디엔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냐 마귀에게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충만이란 양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가입니다. 곧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부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연습하는 표상으로 만든 최초의 질서가 부부관계입니다.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누군가 나를 낳기에 존재하듯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창조 질서 아래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순복하고 순종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질서의 본보기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듯이 비록 시대의 문화적인 틀을 빌려서 설명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종이란 노예입니다. 그들에게 인권이란 없습니다. 채찍 맞고 굶고 팔려가고 그런 문화와 정서 속

0: 속에서 무슨 성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좋은 주인도 있었을 것이나 이런 포악한 분위기에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는 결국 상전이나 종이나 같은 인간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인격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와 그의 형상의 모양인 사람을 만드심은 모두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도 당연히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 생명 전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언행 심사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주인에게 성심껏 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되 겉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그때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또한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런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섬김을 할 때 의식을 못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 본성을 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이것을 해야지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이 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수고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면은 이 수고가 상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가 돼버리고 맙니다. 또한 상전들아 너희도 이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인격적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복음 전파에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은 보이는 게 전부여야 합니다. 이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든 앞뒤가 똑같아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은 반드시 그 진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는 윤리가 아니라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미물도 자기를 존중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담아 내가 힘들어하는 상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여러 면에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지문이 닳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은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막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하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행위 그대로 죽게 돌려받을 뿐 아니라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

650 지역번호 055 289국에 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기로 입단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최햇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어린이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무엇인가요?
1: 창원극동방송이 지금 이 현재 건물에 있기 전에 그 전 건물에서 저희는 합창단 연습을 했거든요. 제가 1기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억나는 거는 그 같이 했던 단원들이랑 쉬는 시간에 열심히 놀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혼나기도 혼나고 근데 함께하는 또 단원들이 있고 또 그 시간들이 되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나면 아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우리 단원들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이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일이 없는데 그때 저희가 정기연주회를 이제 홀에서 하면서 앞에 이제 저희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가 찬양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약간 저의 재능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극동방송하면 그렇게 찬양하고 함께 또 즐겁게 지냈던 기억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 앞으로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네, 창원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사실 합창단 단원들이 학교 콘서트를 갔다 오고 너무 좋았다는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더욱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사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새겨주는 그런 시간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창원극동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8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 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부선결교회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6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옥봉동 진주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745-5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남여전도연합회 7월 순회 예배가 7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예림주안교회에서 김용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355-54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를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는 지금 아브라함 앞에는 소돔이라고 하는 한 도시의 제약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없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죄악의 도성 아닙니까? 풍요로웠지만 긍휼은 없었습니다. 힘은 있었지만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돔의 죄 앞에서 나와 무관한 일이요,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요? 잘하셨습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소돔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소돔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무게감 있게 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 기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포기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심판의 자리에서도 긍휼을 구할 줄 아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우리 믿음 생활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지요.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돌이켜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굉장히 이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소돔에 가셔서 소돔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길을 떠나시다가 돌이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이 계획을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은밀한 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 그 은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굳이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멸망당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심판하는 거 그렇게 즐기시는 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근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무너진 심판받을 백성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결렬된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사람을 사실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다니.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 중보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막혀있는 관계를 푸는 하나님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동일한 마음 품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저 죄악의 도성 소돔에 내가 심판하러 가지만 그러나 나는 네가 이들을 돌이킬 수 있는, 내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되이 행할 때 하나님이 쳐서 죽이려고 할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방 사람들 이름에 더럽혀지게 하시려 하십니까?
저들을 기어이 애굽 땅에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죽여버린 모진 신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하나님이 되시고 싶습니까?

감히 그러실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성경 보십시오. 그 즉시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성경에는 죄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결렬된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언약의 중보자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언약의 중보자들은 주로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는 왕정시대에 와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게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 결렬된 틈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한 사람, 그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바로 그 중보자,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내 시선을 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내 문제를 단순히 알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 은밀한 생각을 보여주시고 공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2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저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구나.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죄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소리를 냅니다. 억울한 사람의 탄식이 있습니다. 무시당한 사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4절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쳤을 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했는데 양과 염소를 남겨두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림이 어찌미뇨? 사울의 불순종의 죄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소리를 냅니다. 소돔 사람들, 그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나쁜 사람들, 나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도시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웠지만 긍휼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도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소돔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 땅에 내려가서 보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소돔의 죄악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소돔의 죄악 상태가 몰라서 지금 내려가서 확인하겠다 하시는 겁니까?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소돔 땅에 가서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지금 소돔 땅의 죄악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내려가서 보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소돔 땅에 이 죄를 심판하러 가는데 내가 사실 기회를 한번더 주려고 해. 지금 이 대화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대화입니다.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사이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아브람에게 내 생각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기회를 주려고 한다. 마지막 찬스를 주려고 한다. 심판 중에라도 나는 긍휼을 베풀고 싶어. 이게 내 마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심판을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심판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아있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천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여전히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시키고자 하는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세상이 타락했다고 비관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저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해서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눈에 그런 것들이 보였다면 하나님이 즉각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인 줄 알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중보자는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막 우리 입맛대로 평가하고 비판하지만 그건 중보자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런 중보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포기한 사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자,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더니, 여러분 중보기도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중보기도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더니,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실제예요.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소돔은 원래 그런 도시야. 망해도 싸. 죄 지을 때 다 알아봤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소돔 땅에는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참 괘씸한 사람 아닙니까?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잘 지내다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눈에 제일 좋아 보이는 땅 제일 먼저 골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소돔이었고 결국 롯의 헛된 욕망 때문에 소돔과 함께 롯이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이 괘씸한 녀석, 결국에는 이런 꼴이 나는구나. 눈 질끈 감으면 내 복수는 완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 그런 마음 생길 거예요.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책임져.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을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중보 기도자의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해줍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중보기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 좋아하는 사람 기도해 줄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거, 그게 진짜 중보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사람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넘어졌던, 정말 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보기도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면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중보의 자리에 딱 무게감 있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늘 멸시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야. 너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하잖아. 너 진짜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해? 나는 네가 싫어하고 너가 좀 그립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참 뭘까 어떻게 응답하기가 참 힘들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묻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요. 참 지혜롭지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 거기 롯이 사는데 어쩌랍니까? 롯만은 좀 살려주이소 할 텐데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들 의인이 있는데 분명히 의인이 있을 텐데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참 불편한 조카이지만 롯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따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뭘 붙들고 기도해요? 긍휼.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기도 한 시간 한다면 왜 성경을 한 시간 읽어야 되는 줄 압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계시하신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경 덮어두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건 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그런 무자비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잘 아네. 여러분 우리가 말도 지혜롭게 하면 흥분한 사람을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아비가일이 막 있었잖아요.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자꾸 아뢰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람에게서 실망하게 되면 마음에서 치워버리죠. 상처받으면 기도보다 미움, 원망, 판단이 먼저 나옵니다. 아, 저 친구는 안 돼. 아, 저 가정은 걸렀어. 아이고, 결국 지연대로 죗값을 받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포기하고 정죄하죠. 그런데 하나님 물으세요. 아들아, 너 언제까지 판단만 할 거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판단만 할 거냐?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앞에 서라. 우리가 볼 때는 문제다 하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야지 문제를 문제라 보는 그게 죄인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문제를 더 부풀려가서 확대 재생산해요. 악성 루머를 만들죠. 여러분, 문제가 보이면 손을 모아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를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는 분별은 결국 냉소가 되고 야유가 됩니다. 기도가 없는 비판은 교만함의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죄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은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만 죄인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소돔의 죄 컸습니다. 심판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식

그 문제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심판의 소식을 사랑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4절에서 33절인데요.

있으면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딜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딜이 되게 유치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유치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딜에도 하나님은요 화내지 않으시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50명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할게. 근데 50명 가지고도 아브라함은 불안했어요. 왜? 소돔 땅에는 50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가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갈 때 처음에는요,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 5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10명까지 올 때는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점점 낮아집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는 50명 당당하게 얘기했다가 10명까지 날아갈 때는 자기도 낮아지고 겸손해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춥니다. 기도할 때 나의 상처, 다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죄를 들고 막 분노가 있어서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이거든요.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방의 문제가 크게 보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가정의 문제가 보여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그 가정을 쉽게 판단했던 내 교만이 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 때문에 분노감에 하나님 이 세상이 소돔과 같습니다. 참 엉망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내 무관심이 보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요. 우리는 자꾸 기도해가지고 내 응어리진 그 한을 풀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하는데 참된 기도는 남을 바꾸기 전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6번이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 말을 반복할 때 얼마나 민망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죠. 왜요? 롯을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사랑 때문에 내 체면보다 타인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본 겁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 내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 응어리 품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멀리서 걱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죠. 예수님도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앞에 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롭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격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침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빨가벗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사람이 받읍시다. 나다. 그 인간이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사랑으로 품으셨던 그 중보 기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큰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오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결국 소돔 땅은 멸망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은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18장 다음에 19장에 보면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0: 생각하사 롯을 멸망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소돔의 죄악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그 소돔 땅 안에 그 문제가 많은 그 문제투성이 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왜 이래? 정치가 왜 이래?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헬 지옥,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함부로 하는 헬 조선, 그 말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결국 그 가정은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중보자가 사라지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한 시대에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사라지면 그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산안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누가 내 앞에 설 것인가? 누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누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누가 이 시대를 욕하기 전에 먼저 내 앞에 엎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을 어떤 문제를 보게 하셨다면 여러분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 문제들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이 시대, 민족,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자가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 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학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지심연 경남산심연 FM98.1 MHz 진주 FM92.5 MHz

다음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가 하지였습니다.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 자, 오늘부터는 매일매일 조금씩 낮이 짧아질 거예요. 자, 신기하지 않나요? 가장 더운 건 7월, 8월인데 정작 낮이 제일 긴 건 6월이라는 거. 해가 가장 길게 떠 있는 날이 가장 더울 날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햇빛이 땅을 덮이는 데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받은 열이 쌓이고 쌓여서 한 달, 두 달 후에야 진짜 더위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햇빛이 다음 달의 더위를 만들고 있는 셈인 겁니다. 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한 일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지금 흘리는 땀, 지금 견디는 시간, 지금 쌓는 정성, 한참 후에 열매를 터져 나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답답해해요.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왜 노력한 만큼 안 되지? 자, 그런데요,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쌓이는 중인 거예요. 오늘 흘린 노력은 분명 익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보이지 않을 뿐. 성경에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거두는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묵묵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하자고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 수입니다.